생방송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공부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정규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간의 음악 방송의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오늘 8월 31일 9월 첫 주부터 출발하는 성경 여정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에 이런 방송은 없었다. 매일 한 권씩 성경을 개관하고 그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썸머 스페셜 딱 전까지 했던 순서 바로 뒷성경이에요. 잠시 후에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께 힌트 드리기로 하면서요. 부산극동방송의 오늘도 샬롬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0: 왼쪽 상단에 부산 FM 선택해 주시고 오늘 어떤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천교회 박창주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여름 어떻게 나셨어요?
1: 네, 아주 뜨겁게 보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2주를 갔다 왔습니다.
0: 와, 인도네시아 무려 2주간 네. 사역 어떠셨나요?
1: 의료 선교와 또 청년들 찬양 집회, 목회자 세미나와 중보기도 등 이렇게 네 팀을 전부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갔다 와서 이제 인도네시아어가 더 익숙하고 막 예. 죄송합니다. 네.
0: 인도네시아 한 말씀 그럼 전해주시죠.
1: 슬라마빠기.
0: 아,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1: 좋은 아침입니다.
0: 야, 저희도 오늘 하나 배워봐요. 한 번 더요, 목사님.
1: 슬라마빠기.
0: 슬라마빠기. 오늘 여러분들께서도요 다섯 글자로 긴 여름의 정적을 깨고 여러분의 인사말씀 보내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2042님은요?
1: 행복한 아침.
0: 와, 잘 오셨어요. 정말 정말 슬라마빠끼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6206님 오셨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네, 전주에서 보내주셨어요.
1: 전주는 비가 많이 옵니다. 아들 학교 등교하고 아들 아침에 먹을 빵을 사러 갑니다. 오늘 주신 주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네, 전주에서도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듣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여름에 긴 정적 깨고 여러분들도 다섯 글자로 오늘 아침에 반가운 인사말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샵 0933 단문 50원 애플리케이션 메시지창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부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874님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또 다시 기대해. 오, 축복합니다.
0: 네, 1419님 오셨어요.
1: 오늘도 샬롬.
0: 다섯 글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덧붙여 주셨네요.
1: 8월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누리시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잘 오셨어요. 0229님.
1: 그리웠어요.
0: 네, 저도요. 많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4403님.
1: 시작합니다. 2학기 시작, 하반기 시작, 화이팅!
0: 네, 여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이고요. 성경 공부 제 출발 시작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 각오, 새 마음으로 성경 열심히 함께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오늘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고고고 1389님입니다.
1: 은혜 가운데.
0: 아, 은혜 가운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성경, 이 책이야말로, 아직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저희가 공개 못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고 모두 필연이면서 은혜이다. 이런 것을 좀 나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저 이제 더 이상 해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정말 재밌고 신나는 책인데요. 잠시 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난데없는 뭐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의 표정과 기분 그리고 또 파이팅의 메시지 다섯 글자 담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메시지로 다섯 글자로 말해요. 오늘 아침 인사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0317님은요
1: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오셔도 좋겠죠? 1149님 서머 스페셜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오늘도 샬롬 많이 기대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1: 환영합니다.
0: 와.
1: 축복합니다.
0: 네.
1: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글자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추첨해서 오늘은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 기대해 주시면서 다섯 글자로 여러분들의 인사 지금 남겨주시죠.

0: 성경극장. 어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1: 아이고, 내 팔자야. 모압당에 남편 보내고 아들들까지 먼저 떠나보내더니 이제 나 혼자 늙어 죽게 생겼네. 얘들아, 너희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시집이나 가라. 어서 발걸음을 돌려.
0: 어머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1: 아이고, 이 사람아, 고집 좀 그만 부려. 내게 남은 아들이 있어. 아니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있어. 베들레헴에 가봤자 거지 깡통 차기 십상이야. 제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살길 찾아 가라니까.
0: 싫습니다. 저 이미 짐 다 쌌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 어머니 안 떠날 거예요.

0: 어, 완전 껌딱지 모드 도립이에요.
1: 말려도 소용없네, 소용없어. 정말 딸 같은 며느리일세. 대체 이 며느리 어쩌면 좋단 말인가.
0: 네.

0: 전신에 힘을 다해서 해주신 이 연기의 주인공, 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였죠?
1: 네, 그렇습니다. 자,
0: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 오늘의 성경의 이름은 무엇일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 나선 이 열정적인 이방 여인 과연 누구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이 여인의 이름이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보기 1번 욥기, 보기 2번 뽑기, 보기 3번 룻기입니다.
0: 이 중에 정답이 있긴 있어요. 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글자 인사 메시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껏 오세요. 보기 1번은
1: 욥기,
0: 2번은
1: 뽑기,
0: 3번은
1: 룻기.
0: 네, 중에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오늘도 샬롬,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어떤 책인지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성경은 3번 룻기입니다.
0: 네, 뽑기도 아니고 욕기도 아닌 오늘 룻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글자 말해요 여러분들께서 또 다섯 글자로 또 열심히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앱을 통해서 1314님은요
1: 신선합니다. 뛰어난 연기 연말 대상감
0: 너무 가셨다. 네. 자, 그리고요 0880님입니다
2: 설레입니다. 샬롬. 언제나 은혜와 감사가 넘치며 더욱 기쁨이 충만한 모든 시간들이 설레임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승리입니다.
0: 저희도 설레요. 8890님은요
3: 복 있는 사람.
0: 잘 오셨습니다. 1422님은요
4: 출근길에 오랜만에 극동방송 켜봅니다. 처음 듣는 프로그램이라 참여도 한번 해봅니다. 복된 월요일.
0: 네. 방학 끝내고 개강 기대하신다고요? 딩동님 오랜만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출첵해 주신 여러분들 고마워요. 9509님입니다.
5: 활기찬 아침. 오늘도 샬롬. 목사님 부자님 반갑습니다. 썸머 스페셜도 참 좋았는데 일상으로 되돌아온 이 시간도 참 활기차고 좋으셔요. 오늘도 은혜 충만 행복 가득 멋진 인생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314님은요?
6: 기다린 오늘 은혜가 가득 설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잘 오셨습니다. 3874님도 여와니씨 하고 인사 다섯 글자로 남겨주셨어요. 정답 단어 주시면서 우리 1314님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7: 그런데 매일 하시나요?
0: 아, 이거 여러분들 오늘 사실 반응을 보고 매일 하지 말지. 지금 오늘 테스트 중인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들려주시고 너무 과하다 하시면 안 할 거고요. 그래도 뭐 좀 웃겼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반응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걱정은 박창조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서 과연 이거 이렇게 잘 해주실 수 있을까 제 나름의 고민이긴 한데 또 목사님들만의 어떤 그런 멋진 또 숨겨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7: 네, 맞습니다. 저는 새발의 피입니다. 다른 목사님 기대합니다.
0: 그래요. 자,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0300님.
8: 아, 정답 룻기. 저는 오늘 우리 딸 고위험 산모인데 출산 수술합니다. 외손녀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0191님, 라마나역 같은 님 오셨고요. 9509님은 오늘 꽁투에 대한 화답을 해주셨네요.
9: 룻기, 목사님과 부장님의 연기력이 재밌네요. 특히 목사님 꽁트 연기력 말씀 진행보다 더 자연스러우신 듯한데 아이템이랑 참 좋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 우리 1419님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다섯 글자 보내주셨고요. 문자메시지로 8602님, 9891님, 0229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룻기, 목사님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9: 아, 룻기는 얼핏 보면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뭐 이런 반전의 이야기, 희망찬 해피엔딩은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룻은 남자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로또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효부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조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하는 이 룻기는요,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그 다스림의 원리가 자기 희생적 사랑의 기초함을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의 땅을 사서 되찾아주거나 대를 이어주는 등의 책임을 지는 가장 가까운 친족 구속자, 이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폐해진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과 낳았을 때 기업 물을 짜 보아스가 베푼 인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고엘이 누구신지 알려주죠.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

0: 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1: 네, 룻기는 바로 그런 책이군요. 결국 그 기업물을 짜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이 룻기의 한절 한절이 참 주옥 같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대목을 같이 큐티해 볼까요?
0: 예, 오늘 룻기에서는 1장을 1장을 큐티해 보려고 합니다.
1: 룻기 1장, 특별히 1장 함께 큐티하자 하고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0: 시작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룻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서 1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고 하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의 묵상 본문은 룻기 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막 반응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처음 글을 올리신다고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8737님 오셨고요. 목사님들 꽁트하면 어떨까요? 반응 주시는 대로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했더니 3874님은요.
0: 귀하신 목사님 한 분 한 분 다재다능하셔서 다 잘하실 거예요.
1: 이렇게 오셨고요. 9509님은요.
0: 매일 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해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게 네. 성경여행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반응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방송에 한번 차근차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홍석진 목사님 오실 예정인데 과연 홍석진 목사님이 꽁트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0: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1: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참 재밌다고요. 이 시간에 다른 지사 방송 안 듣고 부산극동 방송 들을게요 하시면서 참 좋네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취하시는 6206님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선물 받으신 분 발표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룻기 1장 성경 펼쳐두시고 같이 낭독하기로 해요. 샌디 패티가 부릅니다. 내 평생의 가는 길.

라이브 성경 낭독 룻기 1장 15절로 22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펼치시고 저와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0: 오늘은 룻기 1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온천교회 박창주 목사님입니다.
1: 룻기는 얼핏 보면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칠게 요약하면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룻은 남자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로또 같은 로또를 맞은 사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부가 복받는다는 이야기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고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두 아들과 아내가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사실 떡집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빵집이라는 뜻이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베들레헴인데 빵집인데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으로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가장이 죽습니다. 설상가상 아들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도 다 죽습니다. 집에 과부 셋만 남아

있는 처절한 상황이 되었지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의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지요. 더 어두운 시절, 더 어려운 시절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선택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베들레헴 그 빵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보냈고 아들도 앞세웠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 빵을 찾아 옮겼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자기를 쓴맛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 문제도 어렵고 세계에는 전쟁과 다툼의 소식만 가득하고 먹고 살기는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은 여전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어둡고 어려운 현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떠난 것 같을 때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지요. 오늘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먹이시죠.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존 수단으로 하는 일은 이삭을 줍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 귀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두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다시 줍지 않고 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줍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에게 이삭이라도 줍게 하시고 나누라고 하시죠. 귀퉁이라도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두운 시대, 답답한 현실에라도 하나님은 적절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 작은 은혜일 수도 있죠. 시모를 따라 객지로 오고 시모를 위해서 이삭 줍기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더 큰 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나 철저하고 또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이삭을 줍는데 그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입니다. 정 얼마나 적절한 은혜인지 우연히 보아스의 밭입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쓰신 하나님의 필연이 보이십니까? 분명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현실에서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히가 아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보아스, 그 이름 뜻도 기가 막히죠.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이름처럼 유력한 자입니다. 그 유력한 자에게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을 룻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통받고 울부짖는 것

0: 아팠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빵을 주고 하지만 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마탄 왕자가 짠 하고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왜 그런가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인생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을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셔서 참된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 8월 31일 월요일 정규 방송 첫 번째 날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기대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핵심 구절, 오늘 암송할 수 있는 구절 한 구절 뽑아주신다면요.
0: 네, 그 16절인데 그걸 전체를 하지 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의 암송구절은 룻기 1장 16절인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암송이 좀 어렵죠. 길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께서 짧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0: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1: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딱 다섯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0: 네.
1: 네. 여러분이 아마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아침 들었던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섯 번씩 속으로 외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점 하나씩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것으로 저희도 아멘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네. 오늘도 샬롬 정규 방송으로 오랜만에 두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만 오늘 룩기 함께 큐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여기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섯 번씩 마음속으로 외치시면서 출발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점을 콕콕콕 찍어주고 계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돌아오고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롯의 순수한 신앙 때문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이 보아스, 그리고 어머니가 룻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목도했는데요. 비록 어려울 때라도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1: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원천교회 박창주 목사였습니다.
0: 사유미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개별로 발표해드립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정인식 장로입니다. 현재 원주 개운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연합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33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 이렇게 듣습니다.
0: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개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온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이지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한 선교 현장을 폭넓게 섬기고 계십니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남지방 감리사로서 지방 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돌보며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원주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아울러 극동방송 운영회를 통해서 전파 선교의 사명에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원극동방송 원주본부가 설립되었고 또 원주에서도 힘차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요.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인식 장로님,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쭤봤습니다.
0: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시절에 형을 따라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신앙의 기초가 쌓였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면서 현실의 문제와 또 세상의 가치 속에 많은 신앙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33년의 직장 생활 동안 성공과 인정 또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10여 년 동안 영적 침체기를 겪었지요.
1: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기에 빠진 당신을 멀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을 부르시는데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0: 제 신앙의 전환점은 자녀의 방황을 겪으면서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방황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와 우리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1: 네, 고난의 통로는 곧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0: 그 후 저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드림, 섬김, 나눔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자리를 잡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와 이웃을 낮은 자리에 살 수

0: 자세로 섬기며 받은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정인식 장로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0: 저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동부연의 여러 지역과 교회 행사들을 다니며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 찬양을 들으면서 평안을 얻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설교 말씀 한 구절이 하루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찬양 한 곡이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극동방송은 단순한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내가 앞에 걸을 때 당신은 뒤에서 기도했고 내가 사명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 곳곳에 당신의 희생과 눈물, 말없이 드린 기도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며 평생 감사해야 할 사랑의 선물입니다.
1: 마치 시를 쓰는 듯한 장로님의 깊은 마음의 고백이 담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정인식 장로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0: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하는 장로가 되는 것이겠죠. 또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말보다 꿈과 섬김으로 본이 되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현재 장로의 동부연회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케냐 권호승 선교사님의 선교 차량 지원 사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회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신앙의 주제가 제 임기 중에만 외치는 구호가 끝나지 않고 장로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업과 행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강원도 원주 개운감리교회를 섬기시며 기감동부연회 장로회 연합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샬롬.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전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지만 유대 땅처럼 가장 유력한 가문, 헤롯 가문 같은 현지인들에게 그 지역을 맡기고 대신 일정한 기간 통치하도록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디바는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유대 전체가 아니고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라를 세 개로 쪼개어서 세 아들에게 각각 맡겨서 왕의 이름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처럼 힘이 있지 못했어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통치자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던 중에 이복 동생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져요. 결론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아주버님과 제수 씨가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족보를 보면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정리하면 근친 결혼도 놀라운데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불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헤롯 안디바는 이혼을 불사하면서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 헤로디아에게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족의 혈통의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늘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에돔의 혼혈인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약간은 비웃음을 사고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데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치적이고 로마 쪽의 인맥이 아주 두터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큰 출세를 원했던 헤롯 안디바에게는 그녀는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죠.

그래서 사람들의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고 그는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됐지만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온 유대인에게 그들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악녀였던 헤로디아는 자기 악기를 방해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그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 대중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따르는 무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부탁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국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로 결정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웃기게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밤이 되면 몰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종종 말씀을 듣기도 해요. 아,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더 출세하고 싶은 정치적 욕망 사이에 그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바가 어정쩡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일이 된 날이에요.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연회장에는 음식과 불이 밝혀지고 갈릴리 지역의 고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포도주가 돌고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연회장을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연회장을 넘어 저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귓가에도 들려요. 그렇게 그날 연회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 악녀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 중앙에 딱 나오더니 너무나 섹시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명분은 새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며 추는 거지만 이미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그녀의 그 춤을 추는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헤롯 안디바는 흡족한 미소를 띄어요. 말 그대로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객기를 부리죠. 그 의부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내가 절반을 떼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일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분봉왕 주제에 나눠줄 나라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는 주제에 단지 술에 취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내가 굉장한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춤을 추던 소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엄마, 뭐를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 소녀는 헤롯 안디바 앞에 서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쟁반에 담아주세요. 조금 전까지 흥에 겨워 웃음소리 가득했던 이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안디바의 얼굴도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자, 이

상황에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에 막 들떠서 아무 말이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다시 말을 뒤집고 사람들에게 체면이 좀 구겨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일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번 내뱉은 말,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면 얼마나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고 내 자존심과 체면과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내뱉은 말이니까 그대로 하자. 잠시 고민을 하던 헤롯 안디바는 결국 세례 요한의 처형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유희거리로 전락한 채 마지막 허무하게 죽어요. 결국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 없는 스승의 시신을 거두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영적 거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안디바를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 안디바나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세례 요한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기 뜻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지나 안디바가 그 자기 이혼한 본처의 아버지가 복수심에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안디바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다가 요청을 하지만 그의 허세와 권력욕에 진절이 난 로마 당국은 지원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한 헤롯 안디바는 다시 몇 년이 지난 뒤 그 부부는 로마 황제로부터 반역을 의심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비참하게 그 유배의 인생으로 그들은 끝나요. 이런 결말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죠. 세례 요한을 죽인 대가야. 그때 자기 체면,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헤롯 안디바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미래를 몽땅 빼앗긴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내 안의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미안의 소리 한마디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때로는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했거나 그렇게 행동한 거 얼마든지 자녀에게 그냥 사과할 수 있죠. 아버지의 체면, 엄마의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거 툭 내려놓고 그때 내가 미안했어,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될 일을 여전히 평생을 내 체면과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우기다가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사랑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 왜 인간은 별것도 아닌 그 체면이라는 감정에, 자존심이라는 감정에 평생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미국의

UCLA의 뇌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모니터 속두 가상인물과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해요. 화면에 두 인물이 등장해서 그 참가자하고 셋이 공을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게임을 진행하다 갑자기 모니터에 그 등장하는 가상인물들이 참여한 이 인간, 참가자를 무시하도록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만 계속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도적 따돌림, 사회적 거절과 망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질 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위가 내가 어떤 그 자존심 상할 만큼 거절을 당하는 그 게임의 상황에서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구겨진 굴욕, 최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똑같이 뇌에서 느껴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10초면 되거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요, 얼굴이 좀 붉어져도요, 좀 창피해도요, 아이, 미안해. 아이, 내가 아닌 것 같아. 후회되네. 잘못했어. 그러지 말자. 이말 한마디 하는데 10초면 되거든요. 이 10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얻을 것이냐. 그 10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중한 영원한 미래를 놓칠 것이냐. 어떤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2018년 2월 영국의 KFC에 참사가 벌어졌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때 배송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국 전역의 900개의 매장 가운데 700여 개가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치킨집에 닭이 없어 문을 닫았다라는 이 뉴스에 영국의 고객들과 세계인들은 글로벌 기업 KFC에 대해서 조롱이 빗발쳤어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 체면이 땅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자, 이때 KFC 경영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 뒤 영국의 최대 일간지 전면에 텅빈 치킨 버킷 사진 하나를 딱 실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광고 문구를 실었어요. 치킨 레스토랑에 치킨이 떨어지다니 점점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기업의 자존심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는 마케팅 덕분에 대중들은 다시 그 회사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서 영국 내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지금 당장 내 안에 남아있는 체면? 남들의 시선, 평가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때로는 그렇게 하면 두번 다시 내가 그 사람 못볼것 같고 내 인생이 그 자존심이 없는 한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죠. 근데 희한하게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레이엄 파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남아공 전체의 고속도로와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 기업인 파워 그룹을 세운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1999년 43살의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그의 안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그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던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 남아공의 건설 업계는 정부가 수주하는 대형 공사를 비싸게 따내기 위해서 경쟁사들끼리 비밀 클럽을 만들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서 적당히 담합을 하고 입찰 가격을 조절해서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그동안 성공과 사업 수단으로 여겼던 그 담합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해요. 당장 그 불법 클럽에서 나와라. 그런데 그게 길인 줄 알지만 이 그레이엄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던 이 카르텔 클럽에서 나오면 우선 우리 회사가 당장 너무 어려워질 텐데, 대형 공사 입찰을 따내지 못할 텐데, 망할 텐데, 이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그동안 함께 우정을 쌓으며 이 일을 같이 공모했던 다른 기업의 CEO들에게 내가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결정을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러니 그 체면 내려놓아라 그러시더래요. 결국 너무나 강력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레이엄은 그 카르텔을 탈퇴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동료 회사의 리더들이 수군거리고 그의 기업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는 잊혀지고 망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남아공의 개혁의 바람이 불며 정부의 경쟁위원회가 그동안 건설업계의 해묵은 담합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카르텔에서 벗어난 그레이엄을 비웃고 왕따시키던 내노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그들의 회사가 몰락합니다. 반대로 끝없이 바닥을 헤매던 그레이엄의 회사가 유일하게 그 유혹에서 빠져나온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할 뿐더러 경쟁자들이 없는 그곳에 그들은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따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서러웠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남아공의 최고의 건설사, 아프리카의 유능한 건설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복을 받은 뒤에도 그는 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끄럼 없는 윤리 운동을 시작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각종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에 대해서 그는 가르치기 시작해. 당장의 이익, 남들 다 하는 그 유혹, 여기에 끌려가는 대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기업을
가장

0: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알량한 이익을 놓아버리고 말씀의 원칙대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체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남들 따라가다가 주저앉은 철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붙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스너 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9월의 문턱에 서 있네요. 지나온 한 달의 감사와 아쉬움을 하나님께 맡기

0: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9월도 기도로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고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죠.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쁨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의 40년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아는 모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처가살이하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백성을 인도할 사명자로 40년을 주님 앞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다른 사명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축구선수가 90분의 시간 동안 경기장을 뜁니다. 하지만 그 90분의 시간 속에서 공을 들고 뛰고 있는 시간은 불과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공이 없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축구선수로서의 삶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청취자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환경을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그 빈들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허무와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빈들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나아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요 힘이시요 영광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 방송 중보 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087 성도님, 아들이 군대에서 집중훈련 기간이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군대 교회에 봉사하는 것 간부님들께 제재받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군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힘들고 춥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한 이 기도의 제목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군대에서 집중훈련 기간 중에 있사온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어서 이 일을 통하여

0: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라를 지키는 매우 중차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군대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군대 상급자들과 간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군대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과 상급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또 응답될 줄 믿습니다. 8507 9507 성도님, 토요일부터 갑자기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있어요. 속히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달 필요한 100만 원도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새벽기도 후에 역전 전도에 나가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9507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몸도 지금 불편한 와중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할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9507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은 날씨 속에서도 잊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이 귀한 마음을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 하루속히 치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깨끗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490 성도님, 9월 2일 날 이번 주 수요일 치는 정기기능사 실기시험에 제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예, 아마 뭐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함 속에서 사실은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준비하시는데 공을 많이 들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90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9월 2일에 있을 정기기등사 실기시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배운 대로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2490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2490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합격의 소식 기대해 봅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0: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지금껏 혼자 지내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제 오랜만에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가운데 계시지만 갈렙과 같이 주님을 섬기시고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구원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익명의 우리 성도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을 위해서 효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그 간절함을 아시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로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한 바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사온데 우리 익명의 성도님 아버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실 때 하나님 부모님을 아버님께 효도 다하는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 주시사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아버님이 오랜만에 또 어제 예배를 또 드리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교회에 최근 등록하신 집사님 부부의 따님이 불신 남편과 초등학생 딸을 남겨두고 지난주에 수술 예후 악화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가장 큰 슬픔을 당한 두 분의 아픔에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1: 예, 사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크고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있을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시간 청취자분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지난 수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기도에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분과 초등생 딸을 두고 있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이미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생전 가족들을 위하여 쌓아놓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좋은 가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큰 슬픔 중에 이 귀한 아픔과 이 어려운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이 슬픔의 시간을 견뎌

0: 견디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유가족분들과 또 온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하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만지심이 있길 저희도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2826 성도님,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해

0: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들이 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2826님의 기도의 제목에 저희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토와 같은 곳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분단되어진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되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에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종식되어지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서도 부르짖는 자들의 신음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를 심어가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평화의 결실들이 이 땅 곳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그 여느 때보다도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 나라와 임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또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9215 성도님,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한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 해주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전역 후 대학교를 다른 전공으로 반수를 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학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또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에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우리 9215님께서 사랑하는 조카 박유성, 아마 형제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카 박유성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9215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조카를 사랑하는 그 진심어린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때 사랑하는 조카의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반수를 하고 시작되는 이 학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 앞으로 진로를 향하여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그 심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9215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찾아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의 삶을 온전히

0: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임마누엘의 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전되어서 거의 뭐 사라진 병이지만 그 당시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데 손대면 확 뜨거워하잖아요. 날카로운데 찔리면 아이고 따가워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무뎌져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불에 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나병에 걸리면 얼굴과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육체가 썩으면서 몸에 악취를 풍깁니다. 너무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육체와 육체의 컨택트로 전염된다고 알려져서 일단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차갑고 어두운 동굴에 모여 살게 되고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온몸을 가리고 어디를 가도 나 나병 환자여 저기에서 떨어지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겠어요? 돌을 던지고 재수없다 그러고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보통 나병 환자들은 주로 밤에 이동합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온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주님께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여러 가지로 닮아 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신경이 마비되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죄인의 특징은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병 환자는 추한 모습에 악취를 풍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은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악취를 풍기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은 항상 친구를 찾아요. 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 특히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경우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변에 퍼지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들은 외롭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쓸쓸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면 외롭죠. 그 본질적인 외로움과 아픔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40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간단한 말 같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우리가 교회 왔다. 이건 간단한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어서 대낮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그날 대낮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수 앞으로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남한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상관없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훨씬 편한 환경에 살면서도 너무나 어줍지 않은 핑계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대면 예배가 한국교회 통계상 80% 정도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전부 다 핑계예요. 믿음의 첫 단계는 어려움을 뚫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어떤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 나오는 거죠. 벌건 대낮에 나병 환자이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당시 맥락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는 나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딱 그 사람 나왔어. 왜? 그 사람 상태가 제일 심각해서 제일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만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오늘날 여러분 중에 누가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적극적인 한 걸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헬라어 동사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두 번 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하고 구하고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라 찾고 찾고 찾고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려서 손에 피가 날 때까지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림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도 있잖아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절박한 기도가 없으니까 주님께 달려오는 그 한 걸음이 없으니까 복은 하늘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하늘 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늘 문을 여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헬라어 표현은 원문을 직역하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대를 높여드리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오긴 오는데 너무나 무례하고 꼭 빚쟁이 빚받으러 온 것처럼 하나님한테 막 달겨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갚아야 될 빚이 없으세요. 이미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갚을 빚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박해도 기도할 때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왕을 왕으로 대해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분수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으세요. 이미 충분히 해주셨지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죠.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려설 때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이지만 내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거죠.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가진 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이 땅은 불경기일 줄 몰라도 천국은 항상 호경기예요. 이 땅에는 항상 병이 있지만 천국엔 아픈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늘의 생기가 우리에게로 흘러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고 나서 나병 환자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쉽게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온몸이 지금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더 힘을 들여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뭐야 저 인간은? 나병 환자 주제에 여기 나와서 도대체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말을 하니까 불편한 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말을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화려한 연설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고통을 담아가지고 그 짧은 한마디에 운명을 실었어요.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추하고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자기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나병이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나병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병 환자는 이게 자기가 인생에서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살아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이제는 나병을 낳는 문제를 떠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새롭게 하겠다.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문제가 육체의 병이든 사업이 무너져 있는 거든 자식의 문제이건 모르겠는데 그 문제의 본질은 주님이 주인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고침받으면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자식은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또 흥청망청 살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그 돈을 쓸 것입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그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제가 이대로 아파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대개 고통이 절박한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없어요. 사실 이 나병 환자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고 고위관직에서 내려오잖아요. 첫 번째 일어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잘 나갈 때든 불이 나든 전화기가 싹 조용해져요. 문자를 해도 아무도 받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요. 나병 환자가 아프니까 그 순간부터 식구도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가진 돈도 떨어졌겠죠. 옷은 걸레처럼 변했고 몸에서 악취가 풍겼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조급해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모두가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인생이 절박하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낳는 걸 포기할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충격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만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보험 다 들어놓고 예수님에게로 혹신하고 달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한테 올인이었어. 다른 어떤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망가진 인생을 맡겼어요.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싹 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나병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실로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라는 믿음과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상식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입술의 고백으로 터진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기적을 덜 체험해요. 왠지 아세요? 상식과 과학과 경험의 틀이 너무 공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자기가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죠. 논리를 초월하죠. 4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각,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로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풀어놓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가버나움 같은 데서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 수도국에서 아무리 수돗물을 쫙쫙 보내줘도요. 정작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이걸 잠궈 놓고 있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이걸 틀어야죠. 하늘의 생명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메마르게 기근을 누리면서 살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믿음은 예수님이 신이 나셔야 일하실 텐데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부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기적들이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냐 하면 어릴 때부터 육체의 예수님을 보면서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뭐더 새로운 것이 있겠어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너무 익숙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수도관 밸브 잠궈놓은 집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그 밸브를 열어놓을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수백 명의 나병 환자와 이 사람을 차별화시킨 것은 바로 믿음이었죠.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 불쌍히 여겼다. He had compassion. 마음에서부터 불쌍한 마음이 확 일어나온 거지. 여러분이 울면 예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셨다. 이 터치가 보통 터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습니다. 터치로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신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이 나병 환자 누가 처음 자기를 터치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왜 그를 먼저 터치부터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나병 환자가 나타나니 그 사실만으로도 청중이 막 분노하면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일 기세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그를 만져주면서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딱 만지시는 순간 사람들이 기가 질려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만지지? 그 감동을,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신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터치를 통해서 많은 정서적인 치유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위문을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아주고 손잡아 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터치가 주는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러분 터치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높아질수록 여러분을 터치해 주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터치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세요. 나병에 걸린 이후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짐승 취급받던 그를 만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처럼 VIP가 자기를 사랑스럽게 만져주시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

환자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를 터치한다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고 터치해 준다는 것은 내가 손해받을 각오를 하는 거지. 그 사람 만지다가 나도 배신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남을 터치한다는 거,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 더러운 사람을 터치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터치는 상처보다 미움보다 더 큰 존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병에 전염될까 봐 나병 환자를 못 만져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나병에 전염될 걱정이 없는 나병보다 더 크신 분이라야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안고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죄보다 크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의 독기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가 뿜어내는 독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투기보다 더 큰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 죄에 있는 사람을 만져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자,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염될까 봐 두려워 만지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랑의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하고 상처입고 병들고 돈 없는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을 줄 몰라도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치유받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 네가 병낫기를 원해. 나 너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해. 나도 네가 사업에서 살아나기를 원해. 나도 네가 직장 찾기를 원해. 나 네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외롭게 울고 있을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항상 자기에게 몰려드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눈물을 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은 망하기 원치 않으세요. 아프기 원치 않으세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져주는 사랑의 주님, 그분의 터치,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는 날이죠. 우리 인생 최고의 목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때부터 기적이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immediately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처럼 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시로 빛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어둠이었는데 빛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나병 환자였는데 순식간에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망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병을 떠나게 했습니다. 생명이 너무 강하면, 생명과 죽음이 맞부딪치면 죽음이 져요. 생명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나병이 있겠죠? 어떤 집안에는 예수 믿지만 심각한 부부 갈등을 안고 사는 집이 있어요. 부부가 몇 년째 말 안 하는 집도 있어요. 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큰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믿음을 떠나고 부모 떠나서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된 집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병인과 정신적인 병이 너무 오래 짓누르고 있어서 언제 건강했는지 기억도 없는 분이 있죠.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0: 너무 어려워갖고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다 망할 수 있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넋이 나갈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 불치병으로 여겨졌듯이 지금 자기가 처한 문제가 불치병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잘못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닐까라는 무거운 잘못된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깨끗이 취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로 겸손히 내 문제를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온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까지 가야 기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경 속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누군가의 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위험 속에서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네팔 현지에서는 대홍수로 도로가 잘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운데 2차 홍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어 이재민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장을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를 현지 교회에 지원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총회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한국헤비타트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즉시 배분하고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석 감리교 감독회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지적합니다.

0: 있다며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수아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네팔 라수아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빙하 붕괴 추정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현지 숙소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한국교회 총연합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과 현지 구호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고통받는 네팔 국민과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우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 태국인 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해 내과와 부인과 통증 클리닉 등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태국인 교회는 그동안 교인과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통역 지원, 쉼터 사역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홍광표 새생명 태국인 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본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 기록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홍승표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 이사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공식 좌표를 제시하며 기존 구전 위치보다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자 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한국인 동행자들을 구하다가 44세를 일기로 순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좌표와 유력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오늘 선상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포도원 교회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전남수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리고 김문은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56세 전남수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과 미국 미셔너리 침례신학교, 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아칸소 제자들 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남수 목사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과 초심을 유지하며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EBC

예스로 스며들다.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죠. 과연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과 기대만 가득했을까요?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있었겠죠. 때론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행실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8월이 지나고 9월이 오면 추석도 찾아오며 슬슬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유독 더 무덥고 길었죠.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6분 4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유난히 길었던 이 여름, 유독 무더웠던 이 여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여름의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채팅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한웅재고요. 그리고 다음 찬양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옌입니다.

시작부터 개학한 학교도 있고 내일 개학하는 학교도 있어서 12시부터 열심히 차량 운전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3874번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신 자 정차하셨을 때만 문자 보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또 차에서 듣는 라디오 저도 어릴 때부터 차에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귀하잖아요. 네, 이 시간 차량에서 제가 안전운전 하실 수 있게 좋은 찬양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 5235번님께서 너무 더웠던 이번 여름 저는 9월에 시험이 있어서 공부할 책과 묵상집 가지고 카페에서 이어폰 꼽고 말씀도 읽으며 더위를 피하며 지냈네요. 요즘은 에어컨 와이파이 빵빵한 카페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9월 달에 시험이 있으시면 당장 내일부터 9월인데 정말 이 여름에 공부하면서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한 카페든 뭐 백화점이든 그런 곳에 가셔서 시원한 곳에서 지치지 않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묵상집도 챙겨가셨다고 하니까 말씀과 찬양과 함께 그렇게 힘내시는 시간 보내셨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8444번님께서 오늘 또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8444번님께서 지인 추천으로 듣게 되었는데 진행자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주 들으러 올게요. 신청곡은 시선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지인이 추천해 주셔서 방송이 오늘 처음 듣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방송이 예수로 스며들다잖아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8444번님께서 신청하신 김명선의 시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이 무더웠던 여름, 유독 길었던 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문자로 그리고 채팅으로 받고 있습니다. 3874번님께서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옹 기장이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문자로 받고 있었는데요. 3874번님께서 올여름 참 무더웠지만 커피전도 하고 막내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이 또한 지나갔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3874번님께서 아마 그 막내의 중요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기도하셨는데 막내는 내년을 기대합니다 라고 함께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번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꼭 좋은 소식 들린다면 제게도 함께 보내주셔서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는 그날이 오길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2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5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3874번님께서도 아멘, 그리고 8444번님께서도 아멘으로 함께 해주셨네요. 시편 3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 삶의 고민과 걱정과 아픔과 탄식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힘차게

함께 걸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냅시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김질하고 적용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첫째, 말씀을 새김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것 하나까지 구별하게 하심으로 삶의 가장 사소한 자리에서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구별된 삶,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고 소화하듯

들은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면화하는 삶을 뜻해요. 큐티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낙타나 토끼처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요. 머리로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은혜도 받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며 사는 무력한 신앙이지요. 반대로 8절의 돼지 처럼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겉모습은 꽤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말씀 묵상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은 먹지도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는 절연히 끊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꺼내어 또 씹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에 말씀 묵상과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은 잘 듣고 은혜도 받는데 구별된 행실이 없는 낙타 같진 않나요? 겉모습은 거룩한 직분자이면서 정작 큐티도 안 하고 내 죄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돼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새김질하여 살아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둘째, 죄와 사망의 문화를 거스르고 생명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물고기 중에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비늘은 외부의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며, 지느러미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지요. 성도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정욕과 유행이라는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지느러미를 힘차게 저어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 오르고 거룩의 비늘로 죄악의 침투를 막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다 음란과 쾌락을 좇아 돈을 향해 흘러갈 때나 혼자서라도 생명을 향해 몸부림치며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새들이 기록되지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등은 썩은 시체를 파먹거나 다른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데에는 죽음과 파괴, 잔인함의 속성을 멀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남을 물어뜯으며 상처를 주는 말을 즐기거나 잔인한 세상 미디어를 탐닉하는 것은 내 영혼의 부정한 고기를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금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무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고 해요. 염소를 먹는 건 무방한데 그 고기를 어미의 젖에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할그 저주로 새끼를 요리하는 건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각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두 번이나 나올 만큼 거듭 강조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인격적인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 과정이 잔인하면 주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생명력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없나요?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며 잘못된 과정을 보고도 모른 척눈 감고 있진 않나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술을 마셔서 부끄러웠지만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는 것이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

0: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년 전 새해 첫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지요. 다음날 아침, 소그룹 리더가 되자마자 술을 마신 게 부끄러워 자괴감이 들고,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한동안 직장이나 외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맡고 소산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맡으니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탄산음료를 마셨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 잔, 두잔 술을 받아 마시다 급기야 거나하게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꼭 술을 안 마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제가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여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또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아직 믿음이 없는 친지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행동과 결정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선시하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도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순간까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행실을 세상의 것과 구별해야 하지요. 거센 세상의 파도를 믿음의 지느러미로 거슬러 오르며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풍속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생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의 새김질도 없고 십자가에 갈라진 행실도 없는 위선자 같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물어뜯고 정죄하며 죽이는 맹금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떨어져 세상 죄악의 탕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며 비교하고 원망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의 질서를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증한 양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류를 이루는 거룩한 성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캄보디아에 온 많은 캄보디아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CG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올해 월급이 연봉이 오른다는 소식은 현대인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참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북한 주민들의 임금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 파견할 때 외화를 벌기 위해 주민들을 파견할 때 협상 조건을 더 까다롭게 두기 때문에 임금까지 오른 건데요. 계약서상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라서 3,200위안에서 3,500위안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 어떨까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0, 30%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있는데 월급이 이 연봉이 25%가 올랐음에도 실제 받는 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북한에서 파견한 이 기관이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다 기관이 먼저 받으면서 중개비용이나 뭐 국가계획분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덧대가고 있다고 하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5-6일을 어쩌면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그 권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113님 출첵해 주셨고요. 북한 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132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 7043님 아멘.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 채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9733님 복음의 씨앗이 우리 24시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움트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7799님, 저희는 감히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익산에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늘 와주셨고요.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월요일에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북한과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은 저희가 OFD의 시간 오늘 끝나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축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로그인을 하시면 문자 이용료가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FD에서는 퀴즈도 가끔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힌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에서도 서로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사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북한 신의주 개성 북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곳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꾸는 방송이지요. OFD 여러분의 그런 출석 인사 소망과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OFD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 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원더키즈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P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4학년 때 통일교육을 배웠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작년 4학년 때면은 4학년이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요. 앞자리가 4학년인 것도 있는데 어떤 4학년이셨을까요? 통일교육 때 뭘 배우셨을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또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하루속히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0456님 감사합니다.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문자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한 줄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OAP데이에서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으로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신청해 주셨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또 신청 찬송 나눠주신 분들 중에 제가 문자 하나하나 다 읽고요. 오늘 또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OAP 대회 끝나고 문자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함께했던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실황 찬양이었어요.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서는 북녘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4288님의 기도처럼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0886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래, 북한의 모든 주민이 진정한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비슷하셨던 0842님의 기도의 한 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서 그들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0: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오, 히브리오,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는 애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따라하기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 감춰진 신비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성숙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삼일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집약된 영적인 생명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저는 한 번씩 찬송과 200장 달고 오묘한 말씀을 즐겨 부릅니다. 가사를 묵상해 보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언어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의 신비와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작사 작곡가의 신문과 인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립 블리스라는 분인데 1800

1938년에서 1870년 그 동안 사신 분입니다. 필립폴리스는 19세기 미국 찬송가 역사의 거장이자 풍운 등의 핵심적인 찬양 사역자였지요. 이번은 디엘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대풍운동의 음악 목회자로 섬겼고, 본인 역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이자 감화력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이 찬송과 작곡 배경과 이 사인을 보면 1874년 필립폴리스는 주일학교 교재 및 부흥회 용으로 이 곡을 작사 작곡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센키 등과 함께 출판한 복음 찬송집에 실린 이 곡은 당시 세속화와 과학주의 도전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샘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 얽힌 가장 가슴 뭉클한 사연은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876년 12월 38세 젊은 나이에 필립 블리스와 그의 아내 루시는 무디 목사의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오하이오주 아시타블라에서 교량이 무너지면서 기차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화염에 휩싸인 객차 안에 살아는 갇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아내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그 걸린 가방 속에서 발견된 유작 원고들 속에는 성을 소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쉬는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을 향한 그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필립폴리스의 삶처럼 우리가 이 오묘하고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심령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 역시 죄와 사망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세상을 뒤흔드는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 안에 감춰진 신비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은 강의실 책상에 머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붙드는 밧줄이자 나를 수술하는 메스이고 삼일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흔들리는 삶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붙들며 변화시킬까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다시 되어 거센 풍랑 속에서 나를 고정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성숙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원어에 보면 이 닻은 배를 고정시키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거친 대서양을 건너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승객들은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한가롭게 키를 잡고 있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 밑바닥에 거대한 닻줄이 안반 깊숙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다가 누군가의 비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폭풍을 만날 때 순간 감정은 흔들릴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그 약속의 말씀 닻줄이 내려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지탱하는 능력의 장갑처럼 나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탱하시며라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 지탱하다 붙들다는 헬라어로 페론이라는 말인데 뜻은 단순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를 끌고 가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거대한 중장비 크레인이 수십 톤의 H빔을 들어 올릴 때 크레인 자체 힘이 아니라 튼튼한 와이어 로프가 무게를 견디죠.
우리가 중압감 넘치는 사역의 무기를 견디는 것은 내 의지나 체력이 아닙니다.

0: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는 그 패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이시죠. 마귀의 화전,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문짝 모양의 거대한 로마군 방패를 그 당시 가리켜 기록된 것이죠. 로마 군사들의 트레오스 방패는 가죽을 씌운 뒤 물에 흠뻑 적셔 사용했습니다. 적들이 소화되는 불화살이 이 방패에 꽂히면 불꽃이 그 자리에서 꺼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는 실패자다 라며 정죄 불화살을 쏠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가슴에 얹고 선포하십시오. 불화살이 피식 설레며 당장 꺼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직진할 수 있는 헤드라이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은 히브리어로 네르라고 하는데 바로 앞한 걸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을 가리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야간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100km 앞을 다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50m만 비추겠죠. 하지만 그 50m를 계속 따라가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사역 경로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작은 등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탈진 때 영혼을 소생시키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며 완전 한 번에 번 아웃에 빠졌을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이죠. 지난날 저도 돌아보면 목회하다 지쳐 영적으로 바닥이 날때 신약 서적의 지식이 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에 직접 건네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의 한 구절이 저를 다시 일으켜 달릴 힘을 주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순설하고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머려만 아는 성경을 넘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생생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말씀의 사람이 될때 우리가 한 번씩 불렀던 찬송과 200장의 고백처럼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널리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섬기는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질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남겨주시면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여러분, 어느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가면 보통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가정은 정말 심상치가 않은 가정의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문을 딱 여는 순간 온 집안이, 여러분 포스트잇이라고 아세요? 이 종이인데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서 막 붙는 그런 종이를 포스트잇이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잇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현관문에 쫙 붙여있고, 또 화장실을 봤더니 화장실에 안쪽에 보니까 화장실에도 붙여있고 거실에도 붙여있고 냉장고에도 붙여있고 심지어 이 설거지하는 싱크대 위에도 다 포스트잇이 붙여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뭘 붙여놨나 딱 보니까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람 이름이 있고 밑에 기도 제목들이 몇 개씩 적혀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붙이고 또 응답 받은 것들은 떼어서 따로 보관하면서 온 집안이 중보기도 적은 포스트잇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온 집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으셨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거예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책에서 봤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한 여인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기도를 습관처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제일 오래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 부엌이더라는 거죠. 부엌에 이 빨랫줄 하나를 딱 걸어놓고 거기다가 빨랫집게로 기억에 나는 기도 제목과 또 부탁을 받은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볼 때마다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붙여놨던 이 포스트잇의 기도의 제목들이 붙여놓은 것만으로도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빠른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이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세 줄이 되고 이 부엌에만 가득했던 이 빨랫줄이 거실로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빨랫줄로 가득했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신은 빨랫줄로 하기보다는 기도의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기도의 제목을 붙이고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들 이걸 붙여놨더니 자신도 너무나도 이 대단한 기도의 응답들,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와, 제가 그거 보면서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졌을까요? 집사님, 제 것도 있나요? 그렇게 응답이 잘 되니 혹시 제 기도의 제목도 포스트잇에 붙여놨나요? 했더니 그분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를 가장 자신이 잘 보이는 곳, 가장 많이 접촉되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 저를 위한 포스트잇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하는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회복시키고 더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중보 기도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그 은혜를 누리는데, 바로 이 찬양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뭔지를 후렴에서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많이 낙담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너희들과 내가 헤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너희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지게 될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말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 약속이, 그 사랑의 결말이 결국에는 평안일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왜 대제사장의 기도인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당시 구약 시대에 온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이 기도했던 내용과 순서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번 오는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세 단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첫 번째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어서는 함께 봉사하는 동료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던 순서와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6절부터 19절을 통해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마지막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와 온 성도들, 우리를 다 포함해서 미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자, 여러분, 순서와 구조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대제사장의 기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마지막 기도, 제자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기억될 이 마지막 기도의 시작을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모든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의 힘을 쏟으시는데, 자, 여러분, 미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 주님 과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셨고 기도하셨던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2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미래,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중보하시느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일치, 우리의 하나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치와 하나됨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체와 하나됨을 얘기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고 조직적이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조직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를 기대할 수도, 하나됨을 이룰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요, 그 깊은 곳에 죄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뭐가 더 편하고 쉬운 사람들이냐,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우리는 되게 편한 사람인 거죠. 누구의 태클도 없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는 더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독불장군에 되어 살아가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통해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지게 되고, 아나무인이 되어서 자기 뜻만 주장하던 게 너무 편했는데 이제는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오늘 22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분열로 나아가려는 마음들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 일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과 또 짜증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뭔가 내 안에 설명은 되지 않지만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시겠다는데 내가 이거 거절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나를 던져야겠다. 던져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정도이고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중보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아닌 것을 향해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임재의 그 내주하심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벌써 25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첫 사역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제가 도저히 즉각적으로 예,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망설여지지?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그 첫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출발이 목사님의 부름을 통해 나타났는데 나는 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막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하는데 그 즈음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제가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가장 두고두고 감추고 싶은 흑역사예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부서에서 제가 교사로 섬겼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이 교만함의 제안에 가득해가지고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뺀질거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비판 먼저 얘기하고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저는 뭐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기 좋아했고 제가 가장 교만을 떴던 바로 그 시절에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큰 두려움에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기회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회다 이러시는 거죠. 지금 그때의 너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그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싶지도 않은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이 뭐라고 해요? 울먹울먹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잘 모르고 까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나머지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왜 전화하셨냐면 저를 축하해 주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소문을 듣고 들어서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태클 걸고 힘들게 했던 이놈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진짜 축복해 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분도 그 다음 사역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열리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깐족거리고 그렇게 말안 듣고 그렇게 교만했던 제가 미웠던 거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도 그랬던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 전화를 받으면서 용서를 구했던 건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화를 끝으로 저는 그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졌고 이 목사님은 그 사역의 길이 활짝 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가 통화하면 그때 그 얘기하면서 서로 껄껄떡 웃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됨과 일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을 여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 ING거든요. 혹내 안에 이 하나됨을 주저하게 만드는 앙금이 남아있다면, 혹내 안에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쓴뿌리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털어놓으시고, 다시 하나됨의 기쁨과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2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온 세상이 알 정도로 온 세상이 다알 정도로 더욱 하나 되기를 구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 되기를 구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인생의 여백,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게참 즐거워요. 특별히

신앙인들의 인생,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간증의 결론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간증의 결말은 다시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채웠다. 이게 이 결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어요.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동산의 모든 것을 즐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 얘기하는 겁니다.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인생에 뻥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빈 공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뻥 뚫렸으니 그 공간 안에 자꾸 엉뚱한 걸 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게 권력이잖아요.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즐거운 인생이 될 것 같아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게 인기와 명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말을 어거센이라는 교부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품에서 쉴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결코 안식이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2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 이제 몇 시간 후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우리 주님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두려운 길입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대함으로 온전히 걸어가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자기가 가야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험하고 두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나를 가득 채웠던 그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풍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여전히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고별설교와 또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이걸 마무리하면서 지난 11편의 설교를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 하고 싶으셨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게막 떠오르면서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 하나가 있는데, 이 찬양의 작사자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에요. 여러분, 썬다싱은요 귀족 가정에 태어났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귀족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40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티베트에서 선교를 하다가 실종이 돼도 지금까지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의 흔적을 쫓고 쫓다 보니까 그가 마지막 실종된 지점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우리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0: 여러분, 이어지는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염려하셨던 외롭고 힘겨운 주님 없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자들을, 나의 교회들을, 나의 자녀들을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되게 지켜 주옵소서.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의 여백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응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께로부터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함께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31일, 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내일이면은 9월입니다. 이번 주는 8월도 있고요, 9월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동안 덥다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 맡은 일에 더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계절이 바뀌네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죠. 지금 저기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교회 방학생들 혹시 있다면 개학하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샵 1069 문자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으로 8월의 마지막 날 새끼라 출발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방학 끝내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있으시면 속속 알려주십시오.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로는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야죠. 기본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김송희 성도 어제 3주차 예배 드렸다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남편과 일하시면서 우리 8845번님 서천에서, 또 인천 남동구 양평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이 말씀 도드란 찬양 듣고요. 잠시 우리 미스바 기도에 관련한 인터뷰 나누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0: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갈릴리 노래 모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새끼라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우리 6362번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죠. 와, 5년 방학 끝내고 지금 계약 잘하고 또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소식. 자,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3431번님 충북 증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증평 지역 연합부흥회에서 저희 찬양대가 특송을 해서 오늘 저도 참석합니다. 주실 은혜 기대한다고 이렇게 5868번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증평 지역 연합부흥회. 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도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깨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연되시고 연출하시는 이 새끼라를 진행하는 김인수PD님,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0: 네. 우리
1: 네.
0: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특별 기도회
1: 네.
0: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0: 예.
1: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자만 목사님이십니다.
0: 네.
1: 미스바 특별 기도회 축도 후에는 22여 분의 안수 기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0: 예.
1: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라 같이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예,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에 한번
1: 네.
0: 정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동안에 참그 간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0: 예.
1: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0: 이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1: 네.
0: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1: 네네.
0: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1: 예.
0: 근데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1: 네.
0: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 네네.
0: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1: 네.
0: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도심 속의 기도원 극동방송 아트홀로 오시면
1: 네.
0: 참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암석은 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기도회는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1: 네.
0: 충분하다는 거죠.
1: 네.
0: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수 PD님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들 있잖아요.
1: 네네.
0: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1: 네.
0: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1: 네.
0: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 네.
0: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스바 특별기도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네. 아트홀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에 미스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열리는데 이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요?
0: 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1: 네.
0: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좀 전에
1: 예.
0: 우리 비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0: 저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을 강사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마련됩니다.
1: 네.
0: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마련이 되는 이번 기도회에
1: 네.
0: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1: 예.
0: 샵1069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미스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1: 네네.
0: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1: 예.
0: 입장은 9시 20분부터인데요.
1: 예.
0: 빨리 오셔서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휴가를 내고 신청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1: 예.
0: 직장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듣고 멀리 또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 전혀 없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못 가겠냐 하시면서
1: 네.
0: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1: 네네. 자,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 주 네.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0: 네네.
1: 한번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실 겸 오시면 참
0: 네.
1: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번 위치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1: 예.
0: 저희 극동방송은요.
1: 예.
0: 서울 중앙사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하시고 상수역 2번 출구로 오셔서
1: 네.
0: 홍익대학교 방면 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오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부터 입장입니다. 빨리 오셔서
1: 네네.
0: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문자메시지 샵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새끼라가 네. 이제 전국

0: 방송인데 서울
1: 네네.
0: 경기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70주년 특별로 이번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감사로
1: 네네.
0: 오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 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네네.
0: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샵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스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는 링크에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면 참석 신청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역전만 꿈꾸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강사로 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뜨겁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예. 또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또 안수기도 시간도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앙사도 한번 본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홍익대학교 근처거든요. 6호선 상수역,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가깝습니다. 아주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석하실 분들 미스바라고 세 글자, 미스바라고 세 글자. 예, 한번 샵 1069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한번 또 중앙사 방문하시면서 뜨거운 또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미스바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어떤 링크 받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완료.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2862번인 미스바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미스바 기도에 참석한 후에 삶이 바뀌어서 이번에 미스바 기도회 간다고 후기를 휴가를 냈다고? 아, 그렇구나.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 그렇군요. 우리 딸은 15년 방학 끝내고 스스로 교회 출석한 지두달 됐어요. 저는 3년 방학하고 딸보다 한달 먼저 출석했어요. 이야, 0574번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분 아니죠? 스스로 딸이 15년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갔고, 0574번님도 스스로 가신 건가요? 와, 우리 0574번님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귀한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에 온 가족 참여한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이 찬양 함께 나누시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0: 조정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끼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큰오빠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큰오빠가 지금 무교네요. 무교고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보신 우리 오빠, 큰오빠. 예. 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교신데요. 자, 동생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빠에게 전화해봅니다. 권혁진님. 자, 신호 갑니다. 신호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0: 권혁진님 되시죠?
1: 아, 예.
0: 저는 극동방송.
1: 여동생이 예, 예. 나온다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예.
0: 여동생 이름이 권희정.
1: 권희정.
0: 권희정. 예. 저는 예. 극동방송의 김인수 아, PD라고 합니다.
1: 아, 예전에 라디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어, 네, 우리가 80년대 세대니까.
0: 예, 예.
1: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죠. 여기저기.
0: 80년대 때 저 방송을 들은 건가요?
1: 중고등학교였으니까. 네.
0: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 아, 아니요. 라디오 들어봤다.
0: 라디오를 아, 제 프로그램 라디오 들어본 게 아니라 라디오.
1: 아, 그럼요.
0: 라디오를 들어봤다고요? 오.
1: 저도 미션 나왔거든요. 경신고등학교.
0: 경신고등학교. 오.
1: 해화동에.
0: 오, 그렇군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도 드리고.
1: 다니고 했죠.
0: 예. 네.
1: 예, 근데 이제 사회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0: 네네네.
1: 근데 이번에 큰 사고 나니까 여동생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라고.

0: 뭐 하더라고요.
1: 그래서
0: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1: 지금은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어디세요?
0: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1: 예.
0: 도저히 못 있겠어요, 갑갑해서.
1: 예.
0: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해요.
1: 아, 그럼 지금 집이세요?
0: 예.
1: 아, 지금도
0: 직장도 관뒀어요, 그래서.
1: 완전, 아, 직장도 잠깐 그만두고, 다리 때문에.
0: 예. 예, 산 지가 안 되죠. 직장에서 다친 게 아니니까.
1: 예.
0: 퇴근해서 다쳐서.
1: 아이고, 크게 다치셨나 보구나.
0: 예, 수술 두번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권혁진님께서 고등학교 때
0: 예.
1: 미션스쿨 다녔는데,
0: 네.
1: 졸업하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혹시?
0: 아니요.
1: 아, 그럼
0: 목회사 3년 정도 다니고.
1: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 예배를
0: 아니요.
1: 들으셨군요.
0: 예배 학교에 성경실이 있어서
1: 네.
0: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1: 예.
0: 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럼
1: 예.
0: 일주일에 한번 드리고,
1: 예.
0: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프를 갔죠. 교회에 이렇게. 저 영락교회, 뭐 연동교회, 뭐 이런
1: 그렇게
0: 데.
1: 교회를 다니셨구나.
0: 광림교회 이런 데
1: 네네.
0: 이제 캠프를
1: 네네네.
0: 가죠. 학년별로.
1: 그렇구나. 우리 동생
0: 당신이 그래요.
1: 권희정 씨는 교회를 잘 다니시고,
0: 그러니까
1: 또,
0: 아버님이
1: 예.
0: 어머님이랑 다니는데 걔도 다니더라고요.
1: 부모님이 다니시는군요.
0: 예, 부모님이 저 약수동 쪽에 좀 거기 오래 다녔었어요.
1: 그렇구나. 우리 또 여동생이 이제 또 교회도 잘 다니지만 우리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극동방송 듣다가 오빠에 대한 사연을 보냈네요. 그래서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오빠
0: 사연이
1: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요? 예?
0: 요번에 좀 힘들었어요.
1: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0: 예.
1: 예, 힘들었어. 아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0: 말하면 눈물 나요.
1: 눈물 나요.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구나.
0: 한두달 됐어요, 이혼한 지.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1: 예.
0: 이혼하자마자 이게 사고가 났어요.
1: 아이고, 그래요.
0: 혼자 있다 보니까, 예.
1: 동생이 이제
0: 예.
1: 사연을 보냈는데, 오빠가 참 여러모로 이제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그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좀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빠에게 좀, 전화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0: 사실 동생이
1: 예,
0: 얘기하더라고요.
1: 그래서
0: 이제
1: 제가 전화를
0: 오빠도
1: 드렸습니다.
0: 힘드니까.
1: 예.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뭐 미리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생방송을 하다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생방송 전화를 드렸고요. 우리 권혁진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권혁진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권혁진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믿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0: 아버님도 예전부터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퇴근도 늦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또 일요일
1: 그렇구나.
0: 근무할 때도 많았고 막
1: 아,
0: 그랬어요.
1: 그래요. 아마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0: 병원에도 오셨어요.
1: 병원에도 오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그 예수님을 우리 아들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우리 권혁진님, 이렇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요, 선물을 드리거든요. 일단 선물을 드려요.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활견과, 153
0: 아까
1: 시푸드에서
0: 김이랑 부각.
1: 쭈꾸미, 김과 부각. 오케이.
0: 네. 지금
1: 김과.
0: 한쪽 다리가 못 써서
1: 네.
0: 집에서도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 아, 그래.
0: 김이랑 뭐밥 조금씩 먹어야 돼.
1: 예. 김도 있고 부각도 있고 아주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쁜 동생은

0: 뭐 줄까요? 네? 우리 동생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됐는데.
1: 그러니까 제 네. 취향을 모르니까.
0: 취향을 몰라요. 아, 그 취향을 모르면은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자 우리 권희정님의 취향은 어떻게 되나요? 권희정님.
2: 안녕하세요.
0: 네. 권희정님의 취향. 예.
2: 아 저는 저번에 처음에 연결됐을 때도 선물 받고 그런 교회 나갔었는데 저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쩐지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저랑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교회 가신 분이세요?
2: 네 맞습니다.
0: 아 말씀을 하시지 권희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2: 네.
0: 예, 예. 아 그렇구나. 본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를 시도.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권희정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지난번에 뭐 받으셨어요?
2: 저는 황금 곶창 받았거든요.
0: 어, 이번에는 뭐 드릴까요?
2: 이번에요. 네. 이번에 김치 세트.
0: 김치 좋습니다. 김치. 자 우리 오라버님.
3: 네.
0: 동생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요.
3: 어.
0: 동생 전화 연결 돼가지고 동생이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네?
2: 아이고.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사연도 보내가지고.
2: 네. 네, 제가 방송 들을 때 그 다른 분이 큰 오빠를 이렇게 막 전도하는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0: 네네네.
2: 어 그래서 와 친형제도 저렇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근데 제가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오,
0: 그래요.
2: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병원 문병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처음 구매한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0: 네네
2: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오빠가 아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혼자의 힘보다는 책계라를 네. 통해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빠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
0: 네네
2: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네 자 우리 네. 오라버님
3: 네
0: 오라버님 지금 감동 받아서 우시는 것 같은데
3: 네
0: 그죠 네. 옆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계속 나. 아 이 동생의 이 따뜻한 마음에 지금 오빠가 지금 감동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네. 우리 권희정 님이 보니까 2024년에 저하고 통화됐네요.
2: 오, 맞습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네. 통화를 하고
0: 예.
2: 저는 이게 교회 가라는 방송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 딸이 잠깐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0: 예.
2: 이 방송에서 갑자기 방학을 쓰라고 해서 저는 방학을 쓰면 기도를 해주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썼다가
0: 예.
2: 연결이 돼서
0: 그러니까 와
2: 주시면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0: 서대문구에 계시는
2: 네, 맞나,
0: 맞죠? 지금 그때 무교셨는데 지금 교회 잘 맞아요. 다니고 계시는군요.
2: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교회 다녀왔고.
0: 와, 우리
2: 다락방 모임도 하고.
0: 다락방 모임도 하고. 와.
2: 네.
0: 자, 우리 오라버님은 어디 사세요?
3: 양주시요.
0: 양주시에.
3: 경기도 양주에.
0: 와. 자, 우리 막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누이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동생이
2: 감사합니다.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아, 그러니까 네. 이게
0: 자 오빠하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한테 오빠. 자 오빠 부르면서 우리 오빠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2: 오빠 이게 혼자서는 이렇게 막 지금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단련해서 나를 단련해서 좀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교회도 다녀보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있으면 좋겠어. 한번 다녀봐.
3: 네, 한 두 달 걸리는데 이게 다리가 아무래도 한 두 달 걸리는데.
2: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예배라도 이렇게 보고 하면 마음이
3: 어제 예배
2: 평안이
3: 들었어.
2: 올 거야.
3: 네, 어제 예배
0: 드렸어. 어제 예배 드렸어요?
2: 아 제가 온라인 방송으로.
0: 온라인 방송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2: 네, 보내줬거든요 톡으로.
0: 잘하셨네요. 자 우리 네. 권혁진님. 일단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시고 다리가 낫는 대로 꼭 양주에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0: 씨는 친한 분 계세요? 양주에?
1: 없어요.
0: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양주에
1: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
0: 아,
1: 인연 끼리 이사 와가지고.
0: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 양주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달이 낮기 전까지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꼭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혁진님 놓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까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권혁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2: 아멘.
0: 예, 양주가 어디냐, 양주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권혁진님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저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우리 혹시 오빠가 동생에게도 혹시 하실 말씀.
1: 그동안 네 오빠가 신경을 너무 못 써줬어.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이번 기회를 이렇게 만나고 다 연락도 되고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형제들밖에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0: 그래요. 아, 예. 자, 우리 권혁진님, 힘내시고, 꼭 쾌유 되셔서, 그 1대1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집에 계시면서요. 라디오 106.9를 맞춰 보시든지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예. 훌륭한 여동생을 두셨다고 그렇게 뭐 사연도 와요. 진짜 좋은 동생을 두셨고 아 우리 권 희정님은 무교셨는데 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2: 저도
0: 와
2: 은혜 받아서
0: 그니까
2: 우리도 정말
0: 기적입니다.
2: 저도
0: 기적.
2: 힘들지만 힘든 안에서도 진짜 평안이 있고
0: 예.
2: 좋더라고요.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혁진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곡 아시죠? 이곡 흐르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혁진님을 선택하셨고 우리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두분 인사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네.
2: 오빠 꼭 교회 다녀.
0: 자, 두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눈물 난다는 분 많으시네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남매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느껴진다고요. 꼭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감동. 멋진 동생 00608312.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권혁진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보물 퀴즈입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자,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서 그저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준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는 애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0: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20살 때 생애 첫 해외 선교로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습니다. 한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물을 살 만한 곳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날씨는 덥고 또 걷다 보니까 정말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해서 생수 한 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네 명이서 그 생수 한 통을 나눠 마셨는데요. 그때 마신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셨을 그 물 한 통이 정말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도 주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하신 찬양은 위클레시아의 찬양 목마른 사슴이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머 스페셜 여름 방학을 마치고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보내셨는지도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9507님 가장 먼저 인사 보내주셨네요.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성경 읽고 있어요. 또 찬송 신청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4549님 믿음으로 곧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0742님 믿음으로 곧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3874님도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0720님 믿음 이젠 8월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고피디님 서머 스페셜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많이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미화를 첫 출근하는데요. 축하해주세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매일매일 0720님 들어와 주셨고 또 일상도 남겨주셨는데 내일 섬기고 계신 교회에 첫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맑은 날씨,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안전히 잘 다녀오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또 사이치수님 믿음으로 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인데요. 비가 내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오나 봅니다. 지금 부산 현재 날씨는요. 31도고요. 구름이 조금 껴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높으니까요. 외출하시거나 나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양산이나 선크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3874님, 네, 신청곡들 여러 곡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피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피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용 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에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콘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 코너는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 성경퀴즈 게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영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0: 입니다.
1: 네,
0: 선생님.
1: 안녕하세요. 가을을 기대하며 돌아왔습니다. 말씀 탕전당 단장 김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등장하시기도 전에 네. 목사님을 기다리시는 와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 네.
0: 9507님께서 인사 보내주셨네요. 네,
1: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평안했습니다.
0: 4277님.
1: 네, 무더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함께 사역도 열심히 하고
0: 네.
1: 많은 일도 있었지만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 정말 바빴습니다. 저희 저희 연합 수련회 캠프에다가
0: 와.
1: 특별히 교회가 70주년이어가지고요.
0: 네.
1: 그 행사하느라고 되게 좀 많은 것들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저희 제가 청년부랑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데요.
0: 네.
1: 청소년부 지체들하고 3주 정도 방학 때
0: 네.
1: 귀한 시간에 제자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네. 3주 동안요.
1: 네, 네. 뭐 갖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집회도 가고
0: 네.
1: 수영도 가고
0: 네. 수영까지
1: 네, 물놀이도 가고
0: 네.
1: 네 했었는데
0: 와.
1: 아 사람 우리 확실히 처음에는 낯설어하다가
0: 네.
1: 원래 요즘에 10대들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3주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말씀 읽는 것도 사랑하고
0: 네.
1: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들이 바뀌는 거 보면서. 참 힘 더웠고 무더웠지만
0: 네.
1: 더 무더웠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3주간의 그 아이들의 변화 과정을 직접 목격을 하시니까
1: 맞아요.
0: 더욱더 감사하고 감동이
1: 네네.
0: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1: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또 청년 선생님들 같이 그 시간에 또 방학인데도
0: 네.
1: 나와가지고 뭐 간식 해먹이고 뭐 했던 성김들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0: 저도 지금 돌아보면 그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
1: 네.
0: 청소년 때 중고등학생 때
1: 맞아요.
0: 선생님들이 섬겨주셨던 게 그때는 사실 그렇게 정말 많이 애써주시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청년이 되고 나서 같이 간사도 해보고
1: 네.
0: 또 사역에 뛰어들어 보니까
1: 네.
0: 그게 얼마나 정말 많은 그 피땀 눈물이 섞인
1: 저는
0: 사역이었는지
1: 학생들 양육할 때마다
0: 네.
1: 내가 옛날에 잘할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0: 네.
1: 네,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네, 죄송합니다. 그때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0: 네. 네.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3주간의 과정이 얼마나 또 그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시간이었을지
1: 네. 확실히 네.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멘.
1: 처음에는 네. 굳어있던 아이들이 말씀을 대하고 읽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게 확실히 컸던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0: 사회 출신님께서 목사님의 씩씩한 목소리 들으니까 불끈 힘이 납니다.
1: 여러분 화이팅.
0: 네, 목사님 저도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1: 네.
0: 저도 사실 목소리에 힘이 착 들어가는 것
1: 그런가요?
0: 같아요. 힘이 납니다, 목사님.
1: 네, 오늘 힘내보죠. 그러면 월요일인데.
0: 네. 월요일 저희 오랜만에 성경 퀴즈로 돌아왔는데요.
1: 네.
0: 그동안 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규칙을 한 번 더 소개를
1: 그렇죠.
0: 해주시죠.
1: 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서에는 숨어있는 단서는요. 그 가장 앞글자가 중요한데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답이 됩니다. 여러분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0: 네.
1: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문자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는 각 단계별로 선물을 추첨해서
1: 네.
0: 보내드립니다.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요.
1: 네, 지난번 방송할 때
0: 네,
1: 저희가
0: 맞습니다.
1: 첫 번째 단서가 공평이었죠.
0: 네.
1: 두 번째 단서가 사슴이었고 세 번째 단서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치면 공사 중이었죠.
0: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각 단서의 앞글자를 모아서 최종 정답을 유추해내시면 됩니다. 단장님 오늘
1: 네.
0: 오랜만에 방이 또 열렸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오늘 방은 어떤 방인가요?
1: 오늘 방은요 여러분 충성!
0: 네,
1: 충성의 방입니다.
0: 네, 와, 또 충성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성의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뜻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별별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별별을 구하는 자라고

0: 테크닉인가요?
1: 와, 말씀하시는 네. 동시에 오답이 올라왔어요, 옥사님. 아,
0: 오답이 올라온. 도움. 예, 우리 0742님 도움 하셨는데, 아, 아니에요.
1: 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여야겠지만요. 그렇죠. 네, 성경 구절 힌트를 조금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0: 성결?
1: 시편 24편 네. 3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6절에는요, 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별별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나와 있는데요. 오, 계속해서 오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0: 찬양 힌트 하나 드릴까요?
1: 오,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그 나무 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하시죠.
1: 오, 알죠. 네.
0: 주님 사랑해요. 네, 그 고백 안에 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오, 목사님 네. 찬송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바로 정답이 네. 연달아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3874님께서요, 목사님. 네. 아는 집사님이랑 통화하느라 오랜만에 아이고. 오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라고 아하. 보내주셨네요.
0: 지금부터 귀점껏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답 말씀해주고 계신데
1: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찬양 힌트, 엄청난 힌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0: 아, 네, 역시 우리 피디님 천사입니다.
1: 네. 유효한의 음성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별별 보라. 찬양 제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괴로울 때 주님의 별별 보라,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 별별에 들어갈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단장님.
1: 네.
0: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뜻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별별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의 신앙, 하나님의 별별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힌트로 찬양을 좀 불러주셨었는데요. 사이치시님께서 네. 목사님 찬송 더 불러주세요.
1: 제가 좀 한 노래 합니다.
0: 네, 너무 감미롭게 불러주셔서.
1: 그런가요?
0: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1: 너무 많이 보내주셨네요.
0: 오늘따라 새싹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1: 그러면.
0: 목사님.
1: 네, 맞아요.
0: 오랜만에 정규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새싹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유독 맞습니다. 오늘.
0: 네. 네. 5993님은요. 네. 오랜만에 극동 방송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우. 라고 보내주셨고요. 3084님도요.
1: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8월 마지막 월요일을 보내며 내일부터 출근이라 아쉬운 하루를 보내며 방송 듣다 참여합니다. 정답 얼굴입니다.
0: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내일 출근 월요일 내일 9월 1일 날 출근하시는구나.
0: 네.
1: 선생님이신가요? 계약하시면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방학 중인 선생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1: 초등학교가 내일부터 계약하니까요.
0: 네. 네. 아, 저도 방학하고 싶네요. 다시. 네. 정답을 바로 발표를 해주시죠.
1: 네. 정답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얼굴입니다.
0: 네. 얼굴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1: 네.
0: 어렵게 두 분을 선정해왔습니다.
1: 네.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084님 그리고 네. 599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네,
0: 이 답은
1: 맞습니다.
0: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1: 별별입니다.
0: 박사님, 바로 다음 단서로 넘어갈까요?
1: 네. 네, 두 번째 단서 질문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반이 되는 이 별별이라고 하십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별별을 듣는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알아야 할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0: 와, 네, 두 번째 문제도 힌트가 있나요?
1: 힌트 있죠. 이건 좀 영적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별별을 너무 듣고 싶어합니다.
0: 아, 맞습니다.
1: 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이 별별. 네, 이걸 너무 기다리고 있죠.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별별을 들으면서 더욱더 그 길을 알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런 찬양

0: 별들도 참 많습니다.
1: 맞습니다. 그 네. 여러분, 내 양은 내 별별을 듣는다. 나도 그의 별별을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0: 네.
1: 한 히트 더 드릴까요?
0: 어, 좋습니다.
1: 아, 전 실제로 이 양 그 양떼 목장을 가봤거든요.
0: 오, 정말요?
1: 근데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별별이 아닙니다.
0: 어? 어떤가요?
1: 양의 별별은 그 별별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네. 음매가 아닙니다.
0: 실제로 이 양떼 목장에 다녀오시고 네. 나서
1: 네. 저희 방송에서 참아 네. 말할 수 없는데 네. 네. 그 별별이 아닙니다.
0: 네, 옥사님 이렇게 힌트 주시니까 정답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적당히 줘야 되는데 오랜만에 네. 방송하다 보니까 수위를 맞추지 못하고 있네요.
0: 네, 아까 0720님께서 찬양 속에 강렬한 답을 아. 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두 번째 찬양도 기대하십시오.
0: 네, 찬양 힌트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 힌트는요. 찬미워십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별별을 내가 들으니 새 찬송가 540장인데요. 이 별별에 들어갈 단어 아시는 분들은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읽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저희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 봐요.
1: 아직 처음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너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0: 힌트를 많이 드렸더니 정답을 거의 모든 분들께서 잘 맞춰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별별이라고 하시는데요.
0: 네.
1: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별별을 듣는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알아야 할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그렇죠. 이 별별, 내 양은 내 별별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아멘.
1: 이 별별을 알아야지 네. 아는 사람이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발표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음성입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찬양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 맞아요.
0: 찬양 찬미오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는데요. 네. 네. 또 마침 3874님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0720님은요.
1: 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듣고 싶네요.
0: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또 0720님 이어서요.
1: 네, 네, 김지현 목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음성 듣자니 격하게 반갑네요. 제가 강렬한 힌트를 줬죠?
0: 이렇게. 네, 강렬한 힌트를
1: 강렬하십니다.
0: 주셨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정답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네. 두 분을 선정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1: 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5779님, 우리 955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모두 파헤쳐봤습니다. 마지막 단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또 충성의 방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 바로 출제해 주시죠.
1: 네, 이 별별 별은요 노수로 만든 성막의 도구로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던 기구입니다.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사용했던 이 별별 별은 무엇인가요?
0: 오, 오늘 세 번째 단서가 가장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그렇죠.
0: 네, 힌트를 조금 주신다면요.
1: 힌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고요. 뭐 답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게 너무 커서 크기도 크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비유이기도 하지만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단어죠.
1: 네.
0: 너는 별별별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 네. 맞죠.
0: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재밌는 힌트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0: 네.
1: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저희도 캠핑을 해보니까 요즘에 제 수련회 때 불멍존을 만들었거든요.
0: 와, 네.
1: 불을 멍 때리고 보고 있다. 그러게 불멍존이라 그러죠.
0: 와, 엄청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방금.
1: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0: 네.
1: 물도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 요즘 그걸 물멍이라고도 부르죠.
1: 아, 그런가요?
0: 네.
1: 한없이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 못하지만.
0: 네. 네.
1: 물멍인가요, 그거를?
0: 와,
1: 그러면?
0: 힌트 주시자마자 정답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동시에 오답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저희가 노스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 그렇죠.
0: 두멍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요.
1: 볼까요?
0: 첫 번째 단서가
1: 얼굴이었죠.
0: 네, 두 번째 단서가
1: 음성이었습니다.
0: 그래서 현재까지가
1: 얼음이죠.
0: 네, 얼음입니다.
1: 네.
0: 두 글자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 글자

0: 단어까지 조합을 하셔서 한 단어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서 무엇일지 또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최종 정답도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5993님께서요, 옥사님.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힌트가 정말 감사하다고.
1: 오, 굴망의 힌트를 기발하십니다.
0: 네, 정말 기발한 힌트였어요, 네. 옥사님.
1: 아, 너무 어려웠어요.
0: 힌트를 주시자마자 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1: 그렇죠.
0: 최종 정답도 추리를 하셔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물멍 아닙니다. 세 글자입니다.
0: 네. 세 글자고요. 최종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찬양 힌트랄까요? 힌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함께하고 돌아올 텐데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오는 동안 여러분들 최종 정답과 마지막 단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목사님 마지막 네. 문제가 뭐였죠?
1: 네, 이 별별별은 노수로 만든 성막의 도구로인데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던 기구이고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이 별별별은 무엇인가요? 라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0: 정답은 세 글자였고요. 네. 목사님께서 물멍, 불멍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셔서 그런지 네. 정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물두멍입니다.
0: 네, 물두멍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1: 네.
0: 첫 번째 단서가
1: 얼굴의 얼이었죠.
0: 두 번째가
1: 음성의 음.
0: 세 번째
1: 물두멍의 물입니다.
0: 그래서 오늘의 최종 정답은
1: 네, 얼음물입니다.
0: 네, 얼음물이었습니다. 9671님 야호 정답은 얼음물입니다 야호,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9737님 최종 정답 얼음물이네요. 네. 더운 오늘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9507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올여름 얼음물 많이 마셨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시원하고 멋지네요.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음물 같은 목소리를 보여주셨고요. 9891님은 얼음샘이라고도 보내주셨는데요.
1: 아, 샘물과 같은.
0: 아, 아하. 찬양 힌트에서 살짝 살짝 배신감 느끼신 거 아닐까. 네, 9507님은요.
1: 네, 피디님 깊은 소식 있어요. 아까 속통증이 있다고 중보했는데 병원 안 갔는데 지금 밥 먹으니 안 아파졌습니다. 목사님, 네. 피디님, 주목의 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 방송 시간 동안 치유가 되셨다고 하니까 참
1: 감사하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은혜입니다.
0: 3874님은요.
1: 예, 여름 내내 네. 얼음 얼려서 시원한 냉커피로 전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35, 36도 안에 더운 여름에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충성된 분이십니다.
0: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3874님은요 이어서
1: 9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 시원한 얼음물로 커피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 여름입니다. 네, 다시 여름 휴가 시작하면 좋겠어요.
0: 네, 네 더우니까 좋습니다. 다시 방학이 시작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정답 맞춰주신 분 한 분 선정해 왔는데요.
1: 네,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032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0: 단장님 오늘 방 이름이 충성의 네. 방이었잖아요.
1: 네, 충성의 방입니다.
0: 오늘 얼음물 정답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여러분도 이번 여름 너무 무더우셨죠.
0: 네.
1: 우리 저도 이 무더위 속에서 사역할 때 충성된 몇몇 청년들이 그 청년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요. 제가 마음의 위로와 그 시원한 기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잠언 25장에서 보면 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얼음 냉수처럼 맡겨진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신실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 있으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힘써보길 기원해봅니다.
0: 아멘. 네. 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운 날 누군가가 건네주는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충성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얼음 냉수가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돼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하며 건네는 반갑습니다라는 말, 그 어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밝다, 즉 마음에 환한 빛과 기쁨이 깃든다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때 어둡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차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출산휴가에 들어간 이하영 PD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부터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귀한 여러분을 마주하게 돼서 제 마음도 참 환해지고 힘이 납니다. 힘찬 라디오는 그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빛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더 힘차게 동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시간이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격려하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으면서 같이 걸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벌써부터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을 알고 주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영 PD 바통 이어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양현민입니다. 누군가와의 첫 만남은 늘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약간의 떨림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 중에 결코 우연이란 없는 것 같죠. 메마르고 지쳐있던 우리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구원과 생명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만남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세요? 운전대 앞에서 혹은 분주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복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면서 주님과 힘차게 동행할 우리들의 여정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피아워십 빛의 사자들 함께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가스펠싱어 인기상 수상했던 곡이에요. 쟁과 자가들의 언제나 주님은 사랑.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반가워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힘찬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0472님, 주님의 선한 통로 응원해요. 3158님, 맑고 밝은 에너지 반갑습니다. 9014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 PD 순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주님 더욱 바라보는 시간 가지면서 힘차게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에너지가 바닥나고 마음의 배터리가 깜빡이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 힘을 내려놓고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시는 주님 손 꼭 잡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든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든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가득 채운 은혜의 배터리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보니까 삶에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뜨거운 성령 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FEBC 초대석 오늘은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시며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장향희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근황과 또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인사와 함께 전해주시죠.
1: 네. 우리 극동방송 전국방송에서 전 우리 회원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2년 전에 감동암에서 3개월도 살 수 없다는 판명을 받았는데 2주 전에 완치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 방송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네,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또 왕성하게 활동해 주셔서 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다가오는 9월이에요.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네. 덕천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축의 부흥 사경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예, 덕천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가 4차 집회 네 번째 갑니다. 그래서 내가 20날부터 22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3일간 집회를 하게 됩니다.
0: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치유를 받자라는 주제로 우리 김경년 목사님 시무하시는 부산 덕천교회에 우리 장향희 감독님 오실 예정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시는 배경이나 기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1: 네, 그 교회를 이번에 4차 집회인데 세 번째 집회까지 하는 분들이 그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고 또 영적으로 회복하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이런 열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번에 네 번째 또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번에 또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9월 20일이면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네. 2시 30분 예배부터 시작하시네요.
1: 예, 2시 30분 집회하고 네. 그리고 월화는 저녁에 7시 반 이렇게 합니다.
0: 네. 새벽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신다고요?
1: 예, 예. 5시 반이에요.
0: 네. 그러니까 9월 20일 주일에는 오후 2시 30분에 그리고 9월 21일과 22일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이렇게 해서 총 5차례의 축의 부흥 사경의 강사로 서시게 됩니다. 덕천교회 뜨거운 부흥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부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1: 예, 요즘에 그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메마르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영적으로 회복하는 또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의 그 체험이 있는 그 불치의 병이 치료받고 모든 아픈 곳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0: 네, 덕천교회 부흥에 이어서 또 깊어가는 가을 10월에도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한 아주 귀한 행사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행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1: 네, 10월 26일 월요일 낮부터 화요일 밤, 그러니까 26일 월요일 날 낮에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낮까지 3일간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에 그 7번째 여는 이 사모 세미나에 그 많은 관심들이 많아서 조기 마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원이 신청자가 많아서 때로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선교사님 사모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전국의 목회자 사모님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고 무료로 진행되고 선착순 100분 마감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1: 네. 사모님들이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100명으로 한정하고 한 번 오신 분들은 두 번 받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산에 있는 든든한 교회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데 031-977

0: 8383번으로 전화하시면 접수가 되겠습니다.
1: 네, 전국의 사모님들을 무료로 모시는 시간인데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신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얼른 접수를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끝으로 목사님, 우리 덕천교회 부흥사경회 파주그레이스 연수원 사모세미나에 참석하실 성도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애청자들에게 초대 메시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0: 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각 교회에서 기둥으로 중직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왔던 차에 이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덕천교회 부흥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집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놀라운 그 간증 그리고 기쁨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1: 네, 가는 곳마다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장양희 목사님의 집회는 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축의 부흥사경에 김경련 목사님 심우하시는 덕천교회로 문의하시고요. 9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예배서부터 9월 21일과 22일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이렇게 해서 집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덕천교회 문의하실 분들은 051-338-91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소식,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장양희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2: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예, 사역하고 있는 곽규승 선교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왔는데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매 시간 모임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 덕분에 제가 태국 땅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구나라고 예,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격려가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학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펀 전도사 태국 사역자의 고향인 치앙라이의 라우족 마을에서 10대 여자 고등학생 두 명이 저희 학사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태국인 엄마와 미얀마 아빠를 둔 친구인데 어릴 때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는 몇 년 뒤에 무책임하게 이 아이를 내버려두고 미얀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돌보지 않아서

학교에 입학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2, 3년 정도 늦게 학교를 겨우 들어가서 이제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여자아이입니다. 친척집에 얹혀 살며 눈칫밥만 먹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것에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습니다. 이제 그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입니다. 치앙라이에서 방콕으로 이제 올라와서 방콕에 있는 학교로부터 전학 승인을 받은 날에 이 아이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보니까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펀 전도사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의 사랑을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아유 눈칫밥만 먹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만일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희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의 불안을 안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나는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아 우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과거와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달려갑시다 라고 읽는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 힘과 의지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였다,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놓고 말해서 여러분 아픈 기억이 내가 잊어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끊어내야지 한다고 해서 끊어버려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면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과거에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과거의 짐과 올무를 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지우개로 빡빡 지우듯이 기억에서 지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옛 사람과 옛 자아와 과거의 그 어둠의 그 영향력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소망에 나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그리고 과거가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가질 필요도, 얽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순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거에 그런 일만 당하지 않았다면, 아,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라는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반대로, 아, 내가 왕년에 이랬지, 잘 나갔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성공했었어 라는 과거의 성공과 경험에 안주하는 것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예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고 믿음보다는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자, 아니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자라는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사에 사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스스로 보기에 한낱 작고 초라한 일개 산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했었든지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어두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표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등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앞을 봐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 속도는 줄어들겠죠. 심지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경주하는 자는 눈앞에 있는 결승점, 즉 푯대만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에게는 그 푯대가 바로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자 삶의 목표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이유를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대체로 우리 태국 지방 산족의 아이들은요, 남자아이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아이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하는 12세와 16세가 되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 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장래의 희망이나 꿈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막연하게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꿈이라면 꿈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도 또한 아니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을지 계획을 하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매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함께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매일 모임을 가자는 것이 정말 여간 힘이 드는 일은 아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만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병으로 힘들어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관에 살지 않는 아이들로 덩달아서 쟤는 저런 장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소망을 품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소망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망도 사라지지요. 건강하지 못하거나 몸이 약해지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곧 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늙어마하이 뭔 소망이 있겠노?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 점점 더 나아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의 삶은 확실히 이전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 점점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박보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회가 기회인 것을 알고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확실히 받습니다.

0: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12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 대충 걷거나 멈춰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며 전력 질주하는 역동적인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후에 반드시 그날에 태국어로 컵쿰프라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한 가지라도 찾아서 약간 이제 반강제적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참 고문과도 같습니다. 고문입니다. 고문. 없던 감사를 있었다고 이렇게 뭐 지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루를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며 의지를 들여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야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역자인 저희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감사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갈 것에 대한 결단을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사에 있는 이 두 아이는 요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짠, 아짠은 태국어로 목사님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아짠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따라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따라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멈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됩니다. 이 경주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베트남에서 박보갑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박상현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에서 제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으로 오늘을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억울함, 눈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하십시오. 오늘을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멈춰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나도 오늘 달려간다는 고백을 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삶과 교회의 참된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 속한 종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나를 위한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 생각과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스며든 예수적인 나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평범하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질그릇인 나는 감추어지고 보배이신 예수님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을 담아 이번 한 주도 더더욱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평범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일지언정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계시니 질그릇인 나는 감추어지고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평범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딜 주눅들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어디서든 여러분 당당하게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와, 8월 마지막 날이 오긴 오네요. 여름도 안 갈 것 같았는데 가긴 가네요. 아직 그래도 한낮에는 좀 덥지만 이제 정말 한증맛 같던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는 행저질라에 지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 지금 해주세요. 5154님 아멘 외쳐주셨고요. 8933번님도 행저질라 시간시간마다 예수님 함께 계시는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4316번님도 5223번님도 오셨고요. 9822님 5062번님도 아멘 빛이 있으라 외쳐주셨습니다. 5062번님께도 지금 빛이 있으라. 또 많은 분들 아멘으로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선물이 갑니다. 몇 가지 선물요? 무려 세 가지 선물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가장 먼저 오늘의 오프닝 특별히 월요일은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 텍스트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쁜 말씀 엽서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말씀 엽서는요 마치 곧 우리가 보게 될 가을 하늘 같아요. 마음이 펑 뚫리고 시원해지는 예쁜 이 구름과 파란 하늘 위에 수놓여진 하나님의 말씀 꼭 받아가셔서 주위에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말씀의 전달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요일은 치킨데이. 시간 참 좋아하시죠? 말씀 엽서보다 오프닝 말씀보다 왠지 치킨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아무튼 오늘 다섯 분 추첨해서 또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두 마리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치킨도 받아가시고 은혜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참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 영혼 쉴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 품 아닌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프롬갓과 함께 찬양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0: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3: 네, 주님과 같이 걷는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자줄라에 오신 모든 분들 8월도 마무리 잘하십시오. 7418님 할렐루야. 우리 한 달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한 달 9월이라니 세상에 9월 맞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4420번님께서요.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진상철 형제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커피는 드셔보셨나요? 입맛엔 맞으셨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상철 형제님이 이 극동방송 편성국의 모든 PD들 앞으로 이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내일 출근하면 꼭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멘. 부산은 오늘도 찜통더위입니다. 4445님 많이 덥지에.

조금만 조금만 힘내있어. 할렐루야 성탄침례교회 중앙침례교회 한복춘집사입니다 라고 8328번님 오셨고요.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0199님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083님 아,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463번님도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행저질라와 함께 파주로 퇴근합니다. 샬롬! 5123님 보내주셨는데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집이 파주인데 저 좀 데려가세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 아, 아멘 아멘 외쳐주고 계십니다. 6769번님께서는요 애 넷 맘 퇴근 중입니다. 집에 가도 짜증 안 내고 귀한 영혼들 사랑만하게 해주세요. 애 넷.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기를 아낌없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와, 둘도 힘든데 넷 존경합니다. 6769번님 가정에는요 예, 제가 뭐 아직 추첨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치킨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아, 오늘 월요일입니다. 치킨데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힘날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라이브 찬양으로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계신 곳에서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힘날 데이 함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화답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별도로 또 몇 분께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16분입니다. 로고송 듣고요. 우리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제 생각엔 왠지 이 시그널 뮤직은 못 바꿀 것 같아요. 아, 이펙트를 원래 걸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참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아, 더 힘날 데이 텐트페이커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이 비오는 월요일 저녁, 아, 8월을 마무리하면서 9월의 이 문턱에 있는데 목사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네, 아, 저희는 어제 야유회를 갔다 왔고요.
0: 어제 날씨 좋았나요?
2: 날씨가 아 좋았죠 어제.
0: 어제 너무 뜨겁지도 않고
2: 딱 좋았습니다.
0: 비도 안 오고. 네, 오늘 어제를 위함이었네요. 비가 그러니까, 안 온 게.
2: 비가 와서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됐어서 네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막상 갔는데 가서 뭐 너무 좋은 날씨에
0: 아,
2: 친구들과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한번 해주시죠.
3: 아, 뭐 저는 일단 일본 잠깐 다녀왔고요.
0: 아, 히사시부리.
3: 네. 아, 네네. 아. 갑자기 일본어 하시니까 스미마셍 생각이 안 나. 네.
0: 본또 스미마셍.
3: 네네. 그래서 가서 또 뭐 여러 볼일 때문에 갔는데 네. 또 막상 가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잖아요.
0: 그렇죠.
3: 네. 그분들 향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0: 맞아요.
3: 그리고
0: 맞아요.
3: 또 어떤 약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곳곳에 또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0: 네. 네. 일본 땅은 참 특별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특별하고 또 하나님

0: 삶의 마음으로 봤을 때 참 궁유한 마음을 품게 맞아요. 되는
1: 그 저도 땅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마음인데 약간 눈가가 계속 촉촉한 느낌으로 네. 다녔던 것 같아요.
0: 성령님의 네. 감동이 아니셨을까 네. 생각해 맞습니다. 봅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 그리 아니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또 궁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나 자매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저는 목사님과 선생님 말씀하신 일본과 야유회를 다 따라다녔답니다.
0: 계속 따라다니시더라고요.
1: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0: 아 그래요?
1: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2: 네, 뭐, 맞아요.
1: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0: 아, 왠지 좀 찔리는데 저도 막 못 먹는 게 많아가지고. 못 드시는 게 뭔데요? 해산물 못 드세요 혹시?
2: 맞아요. 날 것을 잘 못 먹습니다. 아,
0: 익혀야죠 음식은.
1: 어? 예, 뭐 익힌 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사랑합니다.
0: 날 것 못 먹는 사람들의 모임 한번 만들어야 되겠네요.
2: 어머, 예. 좋습니다.
0: 그 맛있다는 회를 못 먹고 해산물도 못 먹고
2: 그렇죠.
0: 뭐 고기만 먹으면 되죠. 뭐.
1: 사랑합니다. 아, 고기파입니다. 맞아요. 미나 자매가 고기파예요.
0: 아, 그래 저도 고기파인데. 고기파 모임.
2: 어, 너무 네. 좋아요.
1: 그런 기념으로 통닭?
0: 그럼 어? 빌드업?
2: 어?
0: 이런 빌드업. 와, 이거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자, 아무튼 예. 제가 치킨 챙겨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상하게 제 목소리가 자꾸 울려요. 저만 그런가요?
3: 네, 울리고 있습니다.
0: 네, 뭔가 이상한데. 성령의 울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1: 아멘.
0: 할렐루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할렐루야로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를 첫 찬양 어떤 찬양인가요?
3: 네, 첫 찬양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0: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고 계시는데요. 9550님 할렐루야 외쳐주셨고요. 아,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기쁨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602님. 7766번님도 아멘 외쳐주셨습니다. 6089번님이 웬일 회를 못 먹다니.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데요? 할렐루야 힘차게 외치고 있어요. 회 도전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도전해보겠습니다.
0: 아, 도전을 저는 해봤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1: 아.
0: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와 또 남동생 둘 다 회를 안 먹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이 회를 먹으면 용돈을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셨어. 저는 한 점 먹고 10만 원을 받았는데 동생은 이제 그 뒤로 이제 먹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저는 10만 원을 받았는데 동생은 한 점 먹고 10만 원 받고 그 뒤로는 평생 안 먹더라고요. 좋은 거래였다. 쉽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힘이 되십니다. 퇴근길에 잘 듣고 찬양 따라 부릅니다. 2012번님 오셨고요. 와, 2191번님께서 우리 미나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
1: 인별그램에 지난주 월요일 악보가 안 올라와서 하차하신 줄 알았어요.
0: 아,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직장인들 보통 이럴 때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2: 가지고
0: 예.
2: 네, 그래서
0: 네, 네.
2: 예. 올리겠습니다. 약간 상사님께 약간 네. 약간 언급을 받은 것 같아요.
0: 약간 부장님께서 네. 지난주에 악보가 안 올라왔더라.
2: 아, 네, 죄송합니다.
0: 아, 저 이상하게 자꾸 자세를 고쳐앉게 되고, 아, 자꾸 소매를 걷게 되고 막 그러네요. 아무튼. 아, 저는 4822번님 문자를 참 좋아해요. 저는 이분의 이 위트가 부산, 닭, 할렐루야. 아, 이 박력 있는 부산 남자. 아, 저 4822님 정말 좋아합니다. 아, 이 위트 있는 사연. 아이고, 2308번님은 1시간 7분째 퇴근 중이시래요. 그래도 행복한 즐거운 라디오 덕에 막히는 길도 즐겁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9801번님도 회 못 드신대요. 치킨 도전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아,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3: 마음이 약해지
0: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 5062번님께서, 할렐루야, 아빠는 억울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세요. 요즘 방송 듣고 계신데, 아버지 억울하셨다고.
3: 10만원을.
0: 예.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 같이 할 텐데요. 다음 찬송 어떤 찬송이죠?
3: 네, 간만에 부흥의 스타일로 한번 한곡을 해봤습니다.
0: 네.
3: 이 세상의 모든 죄를.
0: 아, 이 찬송 너무 좋죠.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여러분 계신 곳에서 부흥의 박수 아시죠? 모든 박자마다 예, 손뼉을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3: 1, 2, 3, 4.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한번 상상해보죠. 자정에 넘은 그 늦은 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신경을 곤두세워 피곤을 씻은 파수꾼에게 밝아오는 아침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파수꾼의 마음에 빗대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노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수꾼의 간절함 같은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만큼이나 갈망하는 대상이었는가? 밤새 수고한 파수꾼에게 아침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고 위로이며 또한 달콤한 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자 소망이며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갈망의 대상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열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는 오랜 여정으로 목마름에 허덕이는 여행자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까? 이 절박함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로 그 진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영혼을 완전하게 채워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는 위로와 만족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양식이 그러하듯 우리는 또 금세 갈증과 목마름 그리고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의 내면을 채우겠다는 그 고백, 아침에 눈을 떠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하루 동안 인생의 성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확천금의 행운을 얻는 것보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보다 내 주 하나님을 먼저 찾겠다고, 하나님으로 굶주리겠다고, 주님이 아니시고는 내 마른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채울 분이 계시지 않다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아침의 첫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간절함과 그 가난한 마음과 그 목마름을 생명의 양식이자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채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소망을, 그리고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족의 대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돈이, 성공이, 명성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허덕임, 그 간절함을 놓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절연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을 비워두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에네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 저녁도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마치기 전에 선물 받으실 분들을 오늘은 좀 발표를 하고, 네, 여유가 좀 있어서 발표를 하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미나 자매님 이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네, 6769번이고요. 이거 읽으면 될까요?
1: 네, 읽어주세요. 네.
2: 아멘. 애넷맘 퇴근 중입니다. 집에 가도 짜증 안 내고 귀한 영혼들 사랑만 하게 해주세요.
1: 네, 네. 이분은 제가 아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고, 네. 이분도 왠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네, 8760번님입니다. 오늘 다둑맘 특집인가요? 애셋맘도 치킨 주시면 안 될까요? 흐.
1: 되죠. 돼요. 네. 셋도 대단한 거예요. 두 분께 드리고, 아, 9590번님 할렐루야, 뇌경색이 와서 말이 어눌하지만 차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작은 위로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7104번님은요, 아, 미라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네. 인터넷 설치 AS 기사입니다. 하루 종일 클레임 고객님 때문에 힘든 하루였네요. 그래도 극동방송 덕분에 힘을 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1: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기사님들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 한 가지 문득 생각난 급 캠페인을 한번 급조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뭐 우리 정수기 설치하러 오시는 기사님, 또 가구 설치하러 오시는 기사님, 인터넷 설치 봐주러 오시는 기사님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시원한 물 한 잔 내어드리고, 가실 때 문 앞에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해드리는 그런 우리 캠페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치킨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7602번님도 안 드릴 수 없었는데, 횟집 아들로 20년을 살았는데 회 한 점 못 먹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육고기 닭고기를 허락해 주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주셨는데 오늘의 치킨은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0688번님이 막내 동생의 남편이 미국인인데 치킨을 아주 좋아합니다. 치킨 주시면 같이 먹고 싶습니다 하셔서, Oh, I will show you the real taste of K-chicken. Yeah. 네. 0688번님 꼭 전해주시고, 3704번님은 오늘 퇴사하셨대요. 마무리하고 빗길에 퇴근 중입니다. 어, 왠지 센치해져요. 내일부터, 아, 아니구나. 새로운 직장 출근하는데, 아,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힘주세요라고, 네, 맛있는 치킨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고, 새로운 곳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끝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계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텐트메이커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우이별과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입니다. 오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와서 내가 너를 지키

이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8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무너진 시대에 대한 탄식입니다. 성가대장으로 임명한, 다윗이 성가대장으로 임명한 바로 그 아삽의 시고, 그 후손들도 많이 씌었는데 다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80편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무지막지한 그 나라에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그리고 온 사람들이 다 흩어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앞에 닥쳐오게 될 그 운명에 대한 염려와 함께, 그리고 자기 동족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이제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회복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스라엘 목자의 길을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얼굴빛을 비추어달라고 합니다. 또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빛을 비추셔서 어둠에 방황하지 않고 이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만약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서 뭘 한참 찾고 있습니다. 친구가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자네 뭘 찾고 있는가? 내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래? 그러면 반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집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 하니까 여기가 밝거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3등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3등입니다. 나에게 1등은 나 자신, 2등은 내가 가진 것, 3등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음 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가 언제나 1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3등 혹은 4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몇 등이나 됩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등수에 관한 좀 서글픈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시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먼저 죽고 한 번씩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얼마씩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늘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아들 집에 가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가만 보니까 이 집에서 자기가 한번 제일 중요한 사람 순으로 등수를 매겨보았습니다. 그 등수를 매겨보니까 가만히 그 집에서 1등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2등은 그 집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3등은

그 집에 기르는 강아지입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은 4등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5등은 그 집에 늘 오는 가사 도우미입니다. 할아버지 자기는 6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간단한 쪽지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4등아 잘 있거라. 6등은 간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심이 되고 1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간의 하나님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필요하면 그냥 꺼내보는 예금통장처럼 그냥 적당히 적당한 하나님만 필요합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일로 1등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났을 때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영원한 보호자이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은 은혜와 회복과 그리고 평강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떠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빛이 떠나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내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공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친다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그 레이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레이저가 강합니까? 그 레이저는 쇠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 빛을 가지고 요즘 치료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빛으로 하는 치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말라기엔 아주 과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눈빛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비춰줍니다. 그 눈빛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아줍니다. 그럼 그 눈빛을 바라본 여성은 그 남성의 그 눈빛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엔돌핀이 나오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도파민이 나와서 몸 전체를 아예 다르게 움직여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눈에서 나오는 이 빛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영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고 에너지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한번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그 얼굴빛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낙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이 완공된 그 놀라운 순간에,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 속에 계신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꼭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빛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것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손에 있는 그 무엇을 더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어디 출타했다가 돌아오면 부모에게 안기더라도 제일 먼저 관심 가진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뭐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가장 친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 얼굴빛을 보면 우리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6절에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이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도 다 어렵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눈물의 양식이란 말은 히브리어 레헴 디모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백성은 계속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물을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눈물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생후 3개월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손에 손금이 생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이 좀 답답하고 그리고 캄캄하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참 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눈물 많이 흘립니다. 설교도 그런 눈물 안 흘리면서 드라마 보면 눈물도 많이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머니들은 그랬답니다. 시집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음식에 간을 맞출 때에 눈물에 간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체내의 염분과 같게 해야 음식의 맛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일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한 우리 인류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여야 양식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의 연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쇼츠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장수 만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이제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더니만 심각한 표정으로 등골 빼먹고 살제 그랬답니다. 남편 등골 빼먹고 사는 아내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있지요. 주로 여자들끼리 모여있어서 먹을 때는 다 비싼 거 먹더라고요. 갈비도 먹고 뭐 비싼 거 먹는데, 남자들이 모여서 먹는 거 뭐 칼국수 먹고 뭐 이렇게 밀면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어렵고 아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있고 남자는 정말 뼈빠지게 일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남녀 구분 없이 다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버림받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전히 계셨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한 평생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발걸음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자기 인생의 신발자국이 네 개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 말고 제 옆에 이 신발자국은 누구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 것이야. 아,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신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이 제 곁에 안 계셨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있었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에 쓴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리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제대로 체험신앙을 꼭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셨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분이셨던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한동안 소리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고백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해준다고 하는 거라고, 내가 그 누구를 즐거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즐겁게 하라, 하나님이 기쁨조가 되어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 큰 감사 제목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가정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는 존재 자체를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너무 자랑스럽고 나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얼마나 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빠, 엄마, 나는 엄마, 아빠가 내 부모가 된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가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있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이 관계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즐겁게 해드릴 만한 일이 있다고요? 내가 내 속에서 하루에 거쳐가는 생각들, 부끄러운 생각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위험하다는 생각들이 수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걸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3등이 아니라 4등, 5등, 6등까지 밀려나기도 하는 우리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나는 너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 여보,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것이 나는 너무 즐거워.

0: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무한대의 변수들이 우리의 신변을 위협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보호하심 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얼굴빛으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실 때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조명의 나를 비춰주시는데,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살펴봐 주시는데, 우리가 그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 진리의 길,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력자들도 현재일도 미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장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 단절 또는 대화 불통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시대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싶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의 정서와 의도를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앞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묵묵히 좋은 가치관을 삶으로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쉽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 성숙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면 아름다운 말과 표정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5073번님께서 지선 전사님 매일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3538번님께서는 지선 사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213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다고요.

정말 곳곳에서 방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느님 앞에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들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히스가든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곡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곳에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511번님께서 평안한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며 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평안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679번님께서 매일의 야근 속에서도 찬양을 들으며 퇴근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야,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또 늘 겸손하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다 애청자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 308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볼까요? 신청 찬양 온맘 다해 신청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달려가는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텐데요. 8월 한 달 잘 마감했으니까요. 이제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승부를 겨루는 운동 경기에서 눈에 보이는 실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승리 요인이 있는데요. 위닝 멘탈리티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말하는데요. 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선수들은 오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이 가진 기량을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패배주의에 빠진 팀은 팀원들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우승팀 감독과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위닝 멘탈리티로 마음을 다 잡는 것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가운데 흘러나오겠지요. 오늘도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결국 다윗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악인들의 악행이 강력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분명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담긴 다윗의 믿음과 정서를 보십시오. 그는 벌써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는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에서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어느 주석가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이 사용하고 누리도록 쌓아놓으신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삶의 고난을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 몸을 단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요. 육체의 연단은 잠시 유익하지만 경건은 오늘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 이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예배 인도자 담번의 음반 God is good 중에서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죠. God will make a way를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하느님은 길을 만드실 것이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는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며 또 모든 순간에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중저음의 보이스 칼라가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곡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Father M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주께 가오니 The Power of Your Love 매튜 워드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성 합창곡으로 놀라운 구세주 Wonderful Savior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아주 멋진 남성 합창곡으로 놀라운 구세주 Wonderful Savior 그리고 그 전곡은 주께 가오니 The Power of Your Love 매튜 워드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패션 월십 음반 라이브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두심을 믿으며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첫 곡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렸어요. 시편 기자의 시편 33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고백하는 오늘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크리스

프라이스가 부른 Fairest Lord Jesus, 만유의 주제.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두 곡의 영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Fairest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크리스 라이스가 불렀고요. 페르난도 오르테가가 부른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4224번님, 편안한 목소리로 좋은 곡 선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0778번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선곡이 좋다고 하세요 라고 웃음 짓게 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해요. 9507번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2658님, 피디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이 방송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격려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예수 전도단의 찬양.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고 조수아의 이 세상 험하고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부영이 부른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8월의 마지막 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잭 윌리엄스의 There Was Jesus 들려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건네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지금 지나고 계신 시간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거기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 우리는 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의 그 마지막 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나서 모시고 싶었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심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찬양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미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우미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미셸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1: 네네.
0: 그때 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두 번 만났으면 뭐 베프죠. 네.
0: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지금 한창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0: 네네,
1: 있습니다.
0: 네네. 네.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되게
1: 그래요?
0: 얼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칭찬인가요?
0: 네, 자매님 우리 네. 그 여성분들한테 네.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오해랄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되게 밝고
1: 네.
0: 네, 뭐 그전에도 좋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유쾌해지신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 뭐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사역지를 네.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떠신지
1: 작년 12월부터 네.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네. 제가 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봅니다.
0: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1: 네.
0: 그 오륜교회에서 어떤 네.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1: 아, 오륜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지금 뭐 찬양 사역 네. 하고 있어서 네. 뭐 대예배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년 부서까지 이제 2시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제 메인은 이제 찬양 사역이 아니라 그 DNA 미니스트리라고
0: DNA
1: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네.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성도님들을 네. 함께 섬기면서 또 그 지역에 이제 연합을 좀 도모하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참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함께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사역입니다. 네.
0: 특별히 그렇게 또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1: 네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디아스포라 성도였어서 그런지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그런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제가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참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저는 이민 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고 또 그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그 성도님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 뜨거운 예배와 집회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 지역에 가서 좀 연합이 힘든 그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0: 이렇게 연합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역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저희 거기 뭐 미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역처럼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끔가다 이제 재미 교포분들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질감을 저는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0: 네네.
1: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봤는데
0: 네네네.
1: 제가 하는 이야기나 어떤 노래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마
0: 네.
1: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0: 네.
1: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0: 네.
1: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0: 아, 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아니, 뭐,
0: 과분합니다. 네.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 콰이어를 또 만들어서 네네, 함께 찬양단에 서고 이러는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네.
1: 되게 즐거워 보여요.
0: 네, 너무 즐겁습니다.
1: 목사님, 그 네.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0: 아, 네네. 부럽습니다.
1: 네. 아이고, 그렇게
0: 네.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막 한 곡 쳐보라고.
1: 아, 한번 쳐보라고 하는 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도,
0: 네네.
1: 그걸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내세우시진 않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0: 네네. 네. 아,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죠. 근데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 쳤어요.
1: 네.
0: 피아노를 되게 잘 쳤는데
1: 네.
0: 왜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잘 하면 이렇게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1: 너무 반응이
0: 좀 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막 레슨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막 어디 뭐 내셔널 콩쿨 같은데 이제 휩쓸고 온 사람들 어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 컴페티션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즈 윈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1: 예.
0: 있는데 그냥 저랑 레퍼토리도 급이 다르고 그냥 그분들은 일단 그 엉덩이 싸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1: 오.
0: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진짜 10시간 기본으로 이제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달란트의 일부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음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1: 인내심.
0: 맞아요. 인내심과 열정과 이것을 엑세큐트 할 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대학교 때 약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뭘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 모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는 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1: 피아노는 뭐 그렇다 쳐도
0: 네.
1: 전공하지 않은 보컬은 또 이렇다고 네. 보면 뭐든 그냥 그냥 내추럴 본 뮤지션이 아닌가.
0: 아, 너무 감사하죠. 부끄럽습니다.
1: 저는 보컬 전공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목소리 들었을 때
0: 네,
1: 저는
0: 네.
1: 이제 보컬 전공했거든요.
0: 네.
1: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놀래요.
0: 아니에요.
1: 당신이
0: 네.
1: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래서 네. 저는 저분은 아마 그 약간 팝쪽 보컬을 전문적으로 성악은
0: 네.
1: 아니더라도
0: 네,
1: 발성이나
0: 네.
1: 이런 거 공부하셨겠구나라고
0: 네.
1: 생각을 했는데
0: 네.
1: 클래식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좀
0: 아 저희 네. 제가 이거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저희 외갓집이 다 뮤지션이세요.
1: 오.
0: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이시고 네. 할아버지가 막 색사폰 부시고 클라리넷이시고 그 저희 뭐 이모 할머니들 다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하시는데
1: 네.
0: 해서 뭐 제 안에도 뭔가 잠재된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1: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네. 대학원을 준비를 이제 피아노는 안 치겠다 하면서
1: 네.
0: 대학원을 collaborative art라고

0: 그 오페라 코칭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진로를 확 튼 적이 있었어요.
1: 상당히 큰 변화인데.
0: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오페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페라 레퍼토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네. 그때 레슨을 한 3개월? 뭐 이렇게 한번 6개월?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네, 그 성악 발성? 네.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제

0: 아무리
1: 수박 겉핥기처럼
0: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1: 잘 알지는 못합니다.
0: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그 임담이라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엑스펙터라는 그 프로에서
1: 네.
0: 그
1: 저 아는 것 네. 같아요.
0: 그 1등한
1: 그 나의 하나님을
0: 찬양도 했었고
1: 네.
0: 아이자 61
1: 네, 그 찬양이에요. 네네네.
0: 그분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1: 그래요.
0: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 너무 만나 뵙고 싶다.
0: 약간 둘이가 오버랩이
1: 네.
0: 돼요.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고.
1: 그래요. 아직도 호주에 계시나요?
0: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1: 그래요.
0: 만나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다음에 만나면 꼭 제 이야기 해주세요.
0: 네, 한번 둘이 만나면 네.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쉘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기 전에 그냥 찬양 인도자로 특별히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1: 네.
0: 저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제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소문을
1: 거의 페이버의 셀리스트에 항상 아유, 올라가 있죠.
0: 감사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찬양 사역자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1: 네네.
0: 직접 만나보니까
1: 네.
0: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제 점점 먹으시기 실 즈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1: 네.
0: 마음 먹을 때.
1: 아, 그런가요? 네.
0: 최근에 네.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아, 네. 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륜에서는 이제 파트로만
0: 네.
1: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뭐 한 1, 2주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0: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 무서운 세상이에요.
0: 아무튼 네. 그래서 전임이다라고 하면 벌써 네. 이제 파타임에서
1: 네네네.
0: 풀타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럼 뭔가 마음가짐 다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인도, 물론 찬양인도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1: 네.
0: 필요하지만
1: 네네네.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저에게 지금 맡겨진 공동체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스라는 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팀 렘넌트 워십이라는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0: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앨범 준비 같은 건 안 하세요 혹시?
1: 네.
0: 목소리를 더 이렇게 좀 네. 담아서 듣고 싶은 물론 유튜브로도 다 가능하지만
1: 네네. 뭐 곡을 써주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빨리 써야겠네.
1: 오늘 바로 녹음 가능합니다.
0: 되게 그 보니까 예전 인터뷰도 얼핏 얼핏 보니까
1: 네.
0: 어디선가 본인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1: 아 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MBTI의 I가
0: 극아이예요?
1: 극아이 100% 나오는 사람입니다.
0: 전혀 네. 상상이 안 되는
1: 습득된 이제
0: 잘했어. 네.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려면 아무래도 카리스마틱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막 회중을 좀 휘어잡는다 그래야 되나? 되게
1: 아닙니다.
0: 압도하는
1: 네.
0: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1: 네.
0: 그리고 만났을 때도
1: 네.
0: 조용조용하지 않고 그래도 되게 텐션을
1: 네,
0: 가지고
1: 네,
0: 말씀하셔서
1: 네,
0: 저는 당연히 성격이
1: 네.
0: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은 조금 그렇게 약간 업된 상태에서
1: 네,
0: 인도를
1: 네,
0: 했었나요?
1: 네.
0: 힘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게 성격은
1: 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과 열정이 제 성격과 제 성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뭐 누워있든지 뭐. 네.
0: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1: 네.
0: 예. 뭐 계속 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노래 한 곡 좀
1: 네.
0: 또 한 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안 한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막 누가 과연 내 근황을 궁금해할까?
0: 많이 궁금해하세요.
1: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0: 에이.
1: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비전이라는.

0: 곡을 비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제가 원래는 성당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에 부르는 보통의 이제 미사 곡들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주된 하고 뭐 성가를 부른다던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어떤 이제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통기타를 하나를 들고 이 곡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딱 듣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CCM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거지만 저는 정말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약간 저의 첫 CCM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막 보좌에 앉으시는데 막 보좌가
1: 무슨 말이지?
0: What is 보좌? 이러면서
1: 네. What is 보좌?
0: 해서 막 제가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몰라. 엄마 성당 다니시니까 성당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네. 저의 그 막 그 20살 때 그 교회 빌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곡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어제 화요 예배 때 불렀던
1: 그렇구나. 예, 네. 미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부르신 보좌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0: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짧게 듣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성당을, 성당이 익숙하고.
1: 그죠. 네, 네, 모태신앙인데 이제 성당.
0: 네, 성당에서부터. 네, 네, 네. 그렇다면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찬양 사역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는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냥 그러게요. 하다 보니 네. 노래를 잘 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1: 네. 이제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특송으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0: 남가주 사랑의 교회.
1: 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지금 서초 사랑의 교회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네네. 그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막 뭐 특송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 싱어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분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으로 복귀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보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이 교회에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디션 보는데 이렇게 핫팬츠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갔어요.
0: 당시에?
1: 네,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네. 너무 이 교회는 뭐지? 하면서 빨간색 깍패트 막 와, 알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면 안 됐죠.
0: 네. 왜요? 오차임 때문에?
1: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긍휼히 봐주시고 네,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찬양 사역이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0: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미셸 목사님을 세우시려고 주변 사람들 붙이셔서.
1: 맞아요. 네. 네.
0: 사실 보통 우리 찬양 사역,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서 네. 옷차림부터 태도나 말투 이런 걸 다 네. 이렇게 좀 주변을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냥 버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세워져서 저는 되게 힘들어했던 뭐 그랬는데

0: 이시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뭐
1: 네, 자유분방했죠.
0: 예,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한국 교회 상황들이나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이렇게 하나하나 빚으셔서 지금의 우미시엘 목사님이 된 게
1: 아직 멀었습니다.
0: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셔서
1: 네, 정말 저의 이 지난 제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또 많이 인내해주시고
0: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특별히 특별히 저를 해서 또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선생님 스승분들 목사님들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붙잡아주시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아. 예전에는 대부분 형제들이 섰었어요. 시커먼 형제들이 서서 약간은 좀 뭐 저는 이제 형제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타를 둘러매고 약간 전투적인 입장에서 맞았어요. 개인적인 음악 성향으로는 조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가 이제 요즘은 우리 여성
1: 진짜 여성 인도자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0: 대부분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1: 맞아요.
0: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여성분들이 서서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조금 이제 있잖아요. 시선들이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1: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원유경 목사님 영상 많이 봤었고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유진 간사님 또 그때 이제 한창 한성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그리고 뭐 한부영 간사님 전은주 간사님,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빅네임들만 있었어서 그분들이 이 여성 인도자,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닦아주셔서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여성 후배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 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지 않나.
0: 그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키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저는 만들 때 그래도 여성분들이 부르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들이 조금 좀 전투적이고 세야 됐었거든요. 예전에 노래들 쓸 때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자매분들이 할 때는 부드럽게 더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1: 뭐 그렇죠. 어떤 곡들을 옛날에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키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쓰신 곡들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거를 좀 부르기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었었죠.
0: 회중들이 부르기에도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맞아요. 여성분들이 인도할 때 그 키를 편애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 네.
0: 기대하는 바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앨범 계획이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1: 앨범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0: 욕심이 없다라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버려서
1: 제가 성격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성격이 되게 세다, 되게 욕심이 많다, 원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러지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막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앨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 나 앨범 할래 하고서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네.

0: 부술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1: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진짜 앨범을 다 만들어 와서 자 이거 한 숟갈만 떠먹어봐 하면 저에게 떠먹여 주신다면 그래도 제가 먹을까 말까 이런 성격인데 네, 뭐 누가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0: 또 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실 줄 또 압니까?
1: 아, 알죠.
0: 여태까지 그렇죠. 하셨듯이. 네.
1: 그래서 그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갔을 때에 우리 주영훈 작곡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를 떠먹어, 진짜 너는 먹기만 해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하나님의 열심 그 러빙 거 네네네 한 곡 네 밴드 편곡 해가지고 겨우 하나 내고 그거 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0: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네. 하나님이 그 욕심에 더 이렇게 부풀려서
1: 네.
0: 떠먹여
1: 입을
0: 주시지
1: 크게
0: 않을까?
1: 벌려보겠습니다. 네. 예.
0: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시청자 아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아,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진 오륜교회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0: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어요?
1: 아 기도 제목? 분들에게. 아 이거는 조금 프라이빗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사실 뭐 숨기지는 않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온 열방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1: 네, 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네. 아, 13년이 넘었는데 아직 네.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그래서 네 원래는 9월에 이제 단일 기도회에 원래 아프리카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설류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네. 그것도 이렇게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네
0: 이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네.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기 네,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1: 네,
0: 분들이에요
1: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 뭐 여러 나라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뭐 두려움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0: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아,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같이 네, 이렇게 또 네. 기쁨을 나누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1: 맞습니다. 예, 네.
0: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아멘. 네. 바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그냥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아유, 오랜만에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셔서 제가 네. 너무 감사드리죠.
0: 뭐 네.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같이 해보고 싶어서
1: 너무 좋습니다.
0: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나잇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 겨울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아침이 한없이 여유롭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없이 즐거운 건 생활 속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동행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에녹 선지자의 삶처럼 그것을 잘 보여준 삶은 없었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구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꼭 붙잡고 이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동행하니까 이 찬양 생각났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아이들의 사냥하는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박수진의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네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혹시 부러운 적 있으셨나요?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인맥과 인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근심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슬픔과 고통, 또 억압과 가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레지의 사나 죽으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끝까지 담대한 자가 있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가 송출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면

그래서 정규 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정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공격을 중단하고 경제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

하다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의 소개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스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두 번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일본인은 18.8%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2도, 세종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과 청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역시 하늘에 구름이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모두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1도, 전주는 30도로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25도 선으로 시작해 낮 기온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평양 20도, 신의주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8도, 신의주 27도, 평양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0도, 청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1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내려야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피해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이렇게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수 피해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방송 청취하신 소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의 한마디와 기도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658 성도님께서 깊은 밤 주님 숙면을 취하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남북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 예수님은 하루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또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오늘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베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리 그레임 목사님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문으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스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은 한문 한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장서방, 정서방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교통사고로 예측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참 무속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서, 아담서, 뭐 모세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을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늘비하게 돼 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맘에 낙심되며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지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주셨던 소망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0: 한 가지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이야기가 복음의 메아리 시간 가운데 북한에 띄우는 편지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는 코너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 한줄한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이 코너를 직접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이곳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또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지만 선생님이 더그 마음이 더 뭔가 새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숨죽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실 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보내주시고,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중국어 말도 들리고, 이렇게 막 문이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마음이 어떠세요, 선생님?
1: 아, 감회 깊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북한에다 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예.
0: 그렇죠.
1: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숨기고 싶고 아픈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막 이런 그저 이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할때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한 목소리, 정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 북한 가운데,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0: 지금은 이곳에서 정말 마이크 앞에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지금은 이곳 남한 정착 3개월 차로서 국정원에서도 2, 3개월 보내셨고 하나원에서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정말 사회 정착 3, 4개월 차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제 이곳에 오시기 직전에 생각했던 남한의 모습과는 좀 비슷한가요? 어떠셨어요?
1: 솔직히 저는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0: 영화도 안 보시고.
1: 저는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저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율법적으로 복음도 또
0: 세상에.
1: 믿던 사람이 되나서 이그 드라마도 못 봤고 인터뷰도 못 봤고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치는 것도 몰랐고요. 예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0: 그래서 양강도에서 사셨으면 그리고 뭐 2010년대까지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양강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사셨던 데도 바로 앞이 중국이잖아요. 충분히 외부 문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셨나 봐요.
1: 그냥 귀로 듣는 거죠. 귀로. 예, 귀로, 아, 저 땅에 가면은 자기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0: 그것도 남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1: 예, 그렇죠.
0: 가면은
1: 아니, 한국 땅도 들었지만 한국 땅에 오기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0: 그럼 이곳에 오셨을 때 마주한 모습들은 어떠셨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1: 아, 예.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고 시내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저 그럴
0: 그쵸.
1: 거저 생각도 못 했고
0: 도시인데.
1: 예. 전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국 땅에서 이제 다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서울에 도착했는가? 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0: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1: 예.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는 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제 삼국에서 한국에

0: 도착하는 그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울음까지 울 정도로
1: 그쵸.
0: 그렇게
1: 어린아이니까.
0: 어려웠습니다. 예.
1: 귀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린아이는 또 이제 귀를 이거 뭐 하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귀가 좀덜 아픈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0: 아니, 사탕을 물면은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침을 넘기고 예, 그래서
1: 네.
0: 그런 방법을 해가면서 어긴 왔습니다. 근데
1: 딱그 착륙했을 때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0: 예.
1: 힘드셨으면.
0: 아, 그렇죠. 예,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은 예, 있었습니다.
1: 비행기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되셨겠어요.
0: 그렇죠. 결국에는 예.
1: 그렇게 마주한 그 인천 공항을 보고서는 굉장히 또 충격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아,
1: 이곳의 첫인상이 인천공항이잖아요.
0: 예. 전 진짜 밖을 못 보고 아주 이렇게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꽃들이 만발한데, 와, 진짜, 정말 그게. 아,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죠, 우리한테.
1: 만개한 꽃들이
0: 예.
1: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을 반겨줬어요.
0: 예, 4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와.
1: 꽃향기도 만발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럼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그날 오셔서 바로 또 국정원으로 향하신 거죠?
0: 예.
1: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그 이제 모든 문제나 상황 가운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딱 붙잡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딱 붙잡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저도 계속 생각인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한국 분들의 그 세금과 후원으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 둘만 3국까지 도착하는 것만 2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힘들던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은 감사함부터 먼저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볼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기본은 또 이제 오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부터 찾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면 또 성경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낸 거죠.
1: 이곳에 오셔서 마주한 꽃향기 가운데, 꽃내음 가운데 바로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0: 네.
1: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남한 정착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너무나 궁금한 남한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H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걸음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올려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무슨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강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3: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모든 사람이 잘 생겨 말합니다.

0: 북에 있을 적부터 가족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었던 극동방송. 태어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의 이야기를 이 시간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네, 주일용 형제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0: 네, 청진에서 살다가 하면 청진에서 태어나신 거죠?
1: 네, 청진에서 태어나서 청진에서 살고 청진에 있다가 청진에서 왔습니다.
0: 아, 다른 동네에서 그러면 거주하신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1: 네네네. 거의 뭐 다른 동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0: 네.
1: 네네.
0: 일가족이 함께 사시던 곳이죠?
1: 네, 청진에서 부모님 또 누나들 다 같이 할아버지도 모시고. 네, 근데 도심에서는 안 살고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어요.
0: 그러면은 몇 살 때까지 북한에서 지내다가 오신 거죠?
1: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0: 그때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던 그 세대를 지나온 말 그대로 정말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1: 네네.
0: 외부 문화도 꽤 접하셨겠어요. 어릴 때면.
1: 그럼요. 특히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극동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극동방송도 듣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은 그 라디오 덕분에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해서 외부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0: 장마당 세대의 변화,
1: 네.
0: 그리고 북한 주민분들의 변화를 논할 때
1: 네.
0: 꼭 가치 있는 연관 검색어라고 할까요?
1: 네.
0: 외부 문화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라디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1: 네네.
0: 근데 특별히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때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1: 몇 살 때부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생아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옆에 있었죠.
0: 오.
1: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0: 네. 네.
1: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0: 오기 직전까지면 13살까지 들었겠어요.
1: 한국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거의 못 들었으니까 12살까지는 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 남한에서는
1: 네.
0: 극동방송의 찐 애청자라고 할까요? 애청자분들은
1: 네.
0: 태교도 극동방송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유, 중요하죠.
0: 태어나서 신생아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 그러면은 일룡 형제님은 북한에서 그렇게 태교를 하시고.
1: 그러네요.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태교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아기 때 어릴 때부터 들으면 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보시는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을 때
1: 네네.
0: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1: 네네네.
0: 잘 모르는 나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1: 그럼요. 일단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항상 아빠가 강조하셔요.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마라. 다 죽는다.
0: 네.
1: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네.
1: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막 거실을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 딱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니까
0: 네.
1: 그렇게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까 봐 엄청 단속을 하셨죠.
0: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일용 씨도 실제로 주변

0: 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처형 장면 그런 장면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 위협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을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6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0: 여섯 가정이요.
1: 네. 그러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조인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어떤
0: 밀고를 했군요.
1: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0: 여섯 번째 가정이 하신 거예요?
1: 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0: 네네.
1: 오래전이라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네.
0: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1: 저의 집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0: 그러면은 그때 그 여섯 가정, 여섯 일곱 가정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분들도
1: 네.
0: 긴장해 계셨겠어요?
1: 긴장해 있기는 했지만
0: 네.
1: 사실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들 이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가장 최신화된 정보이거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니까 알았겠지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을 때라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나마 좀 보호를 받고 있었다.
0: 그럼 권능 씨는 라디오 가운데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1: 네.
0: 어릴 때부터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1: 들은
0: 들은
1: 거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외부 라디오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1: 그럼요. 그때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뭐 KBS 당시 한민족 방송,
0: 네.
1: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요네 가지는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럼 항상 그 라디오의 온, 오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이셨겠어요?
1: 그렇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항상
0: 네.
1: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예, 가끔은 저희가 자기를 기다렸다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는 척 하다가 이제 방송이 나오면
0: 네.
1: 다시 몰래 이렇게 아버지 근처로 기어가서 또 듣고, 예.
0: 거기서 리시버라고 하나요? 이어폰으로 듣지 않으세요?
1: 오, 대박. 제가 지금 빌님 통해서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리시버, 레시바. 네,
0: 레시바.
1: 레시바라고 하는데 이어폰이죠.
0: 네.
1: 그거 꽂고 들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음량을 가장 낮은 거로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들으실 때는 레시바로 이어폰으로 들으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 다 같이 들을 때는 그걸 빼고 조용히 또 저희 집이 다른 집과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느
0: 네.
1: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았습니다.
0: 그럼 권능 씨가 주로 들었던 시간대는 새벽이었겠어요?
1: 새벽이죠. 네.
0: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1: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네.
1: 네.
0: 그러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1: 네.
0: 내가 청취했던 그 장면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1: 네네네. 이게 참, 뭔가 제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였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것이 제가 워낙 어릴 때 듣다 보니까
0: 네.
1: 사실은 여러 가지 라디오 내용이 다 섞여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라디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라디오 드라마 하면 극동방송에서 많이 하죠? 라디오 다큐를.
0: 네.
1: 아버지가

0: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렸고 노란색 택시였는데 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빗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약간 장화를 신고 우산 들고 노란색 택시에 내린 아버지에게 마중 나온 딸.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1: 그게 참 라디오의 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소리로만 장면을 딱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그 제안해주고.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영상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더 이렇게 확 남지 않았나.
1: 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10대 때 강을 건너고자 결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들은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었는지,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탄식하거나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힘있게 살려면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함은 위험하지요. 전통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죄사함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지었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 같이 기도에 힘썼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담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사와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황홀한 기쁨이 넘치고 가슴 속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복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0: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힘입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날씨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강원도와 제주도의 하늘은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 온 땅 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밤낮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정말 몹시도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시원해진 느낌이 들지요. 물론 한낮에는 여전히 너무도 더워서 에어컨 있는 것만 참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병원 중에 계시거나 몸이 약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그들을 간호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한 날씨와 자연재해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끝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많은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알고 또 바로 알아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세상은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처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고요. 언제 어떤 위험이 우리를 짓누를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위협 속에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질 뿐이지요. 하나님의 평안의 날개가 우리를 감쌀 때, 주의 천사가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으로 잔잔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요.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고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는 사람도 그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타인에게는 별일 아닌 문제가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이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지요. 진정한 평안이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함이나 불편함이 없고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평안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가십시오.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요.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함을 깊이 깊이 나누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은 나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되도록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에게 달리고 하나님에게 달렸지만은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키도 크고 멋지게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주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 그런데 행복보다는 질병과 고통, 전쟁과 우환, 시기와 질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전락되고 말았지. 미국 국민보건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서 미국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17%만 행복하다 그래.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은 행복할까? 알아보니까 그들도 고독과 소외감, 절망감이 더 심하다는 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에서 발생된다요. 절망. 첫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었어.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두 번째로 정서의 불안. 세 번째로 사회적 소외. 마지막으로 영적 굶주림에서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육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 이거는 고쳐보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라고 믿기만 하면, 늙어도 젊다고 믿기만 하면,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믿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는 조카들도 나보다 먼저 간 애들이 많어. 근데 하나님이 왜 나는 92살까지 남겨두시고, 뭐 왜 남겨두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해라. 아직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 아마 그래서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요. 어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흑인의 어머니라고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고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살림살이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 여자는 보냈고 11살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과 각종 서적들을 다 탐독을 합니다. 존 밀튼, 토마스 카일리들의 책을 다 정독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인근 주일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빈민 지역의 청소년 선도의 남다른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삶은 1876년 8월 28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땅에 흑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지난간 질병과 온갖 위험과 난관을 찾아봤지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여자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마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으로서 흑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 한국에 왔는데 그 관광객을 인도하는 대표가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데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가 없느냐. 그때는 용인도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이 있었고 대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록도에는 아예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어요. 막 버스에서 내린 미국의 관광객들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딱 풀어놓으니까 카메라를 찍느라고 찰칵찰칵 소리가 귀에 듭니다. 어떤 사업가가 금발머리에 미국 처녀 선교사가 밤새도록 흘렀던 고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말로 나는 누가 돈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 짓은 안 하겠다. I won't do it for $1 million.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얼굴을 들고 쳐다보니까 미국의 멀쩡한 신사가 그 얘기를 해서 그 간호사 선교사가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Why? 왜? 그때 간호사 선교사가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적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업가 신사는 사진도 안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젊은 처녀 선교사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도 아닌 이국 나라에 와서 그 흘러내린 고름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이길래 친구, 부모, 자기 땅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나병 환자들의 흘러내리는 고름을 닦아줄 수가 있을까? 버스에 앉아서 그 사람은 180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간호사 선교사를 강권적으로 한국에 보내서 다른 데 아닌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저렇게 사람의 고름을 닦아주고 있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적으로 그 간호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 줄 믿고 자기도 돌아가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필요성 때문에. 온 천하 땅끝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건너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동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성도들의 생각. 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죄 때문에. Sent for world.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씨, 박 씨, 김 씨, 조 씨, 우리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유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의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10만 명 당 1,000명 여성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죠. 아직도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 35억이 하루 2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중에 12억은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연명한다고 합니다. UN 집계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는 2000년 말에 3,610만 명이 있고 사망자가 300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수원 인구가 1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 수원 인구 3배가 해마다 에이즈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개발도상국에 1억 1천만 명이 어린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며 그중 60%, 6,600만 명은 여자예요. 개발도상 국가에서 4분의 1의 어른들은 그게 8억 8천인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64%. 한국 여성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열이 남자보다 훨씬 나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향락과 패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향락과 패션에 눈이 멀었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믿질 않지만 1965년도 독일의 신학자 포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네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로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모두 변해져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만큼 군사력 가지고 있고 물질도 온 세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회가 망할 거냐? 그 사람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포 텔릭이 한 얘기요. 첫째, 이기주의. 내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좋은 학교에 가면 되지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이기주의. 두 번째로 물질주의. 돈이면 다. 그래서 내가 1,000달러를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라 하면 그 1,000달러 때문에 쏴 죽인다. 물질주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살죠. 하나님 제일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미국 대학의 99.8%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휴머니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좋다 하면 뭐든지 하려 지나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미국 사회에 병 들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초를 밟고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로 향락주의. 참 즐거운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고 놀자.
사회가

얼마 가겠나? 로마와 같이 망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중국의 수양서의 홍자성이라고 한 사람이 향락은 손님과 벗들이 구름같이 모여와 기꺼이 마시고 질탕이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되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다가고 즐거움이 도리어 흐느낌을 자아내는 사람을 적막하게 만든다. 아, 천하의 일이 모두 이같이 진저 어쩌다가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느냐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Provide by God.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물과 공기에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성분이냐? 첫째, 그 복음에는 성육신, incarnation,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 이마뉴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 이마뉴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국가는 1등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냐? 속죄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Regeneration of a Spirit of God.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복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의롭다. Righteousness. 뭐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돼.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별되는 거죠. Becoming holy b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별됐어.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하고 성별됐어. 불신자들하고 성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내가 홀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홀리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Power of Resurrection.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급해 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매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야,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그 부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누가 김장한 목사 죽었다고 부고가 나가면 믿지 마세요. 나는 이사 갔어.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죽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살러.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마지막으로 명령, 커미션,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실천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 단순하고 뚜렷하고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준다. 그 지상명령 나에게 주신 거. 뭐 하라고? 가라 그랬어. 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한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 시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김 권사한테도 주었어. 의사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는 선교사를 보내라 그랬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독교는 피로 세운 교회고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하는 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했다 그랬죠. 아벨의 순교에 피를 흘린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종교를 확립하셨고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피를 흘렸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선대원군 박해에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피 흘리기 시작하여 대동강을 물들였습니다. 일제 36년간 흘린 피와 공산당에게 흘린 피로 삼천리 강산을 붉게 수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6.25 때 황해도에 작년 서부교회 박경구 목사님, 장신대 박창원 총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이 다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자를 때마다 그래도 예수를 묻겠느냐 물어보면 박 목사님은 예수 믿겠다. 열 발가락을 하나씩 자를 때마다 예수를 버리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하나씩 잘리는 아픔 어떻겠나.
그러나 박목

0: 목사님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에서 흘리는 피로 예수를 증거하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의 순교자 피 흘린 곳에서 복음에 증거한 이 강산이 곧 골고다가 아니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 갈 건지 못 갈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뭐 나 성경 몰라. 그 누나가 무슨 성경을 알겠어. 그저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심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결심하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좌우하는 거예요.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달 9월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이신 주님과의 연결만이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 충만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내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은 날마다 꽉 채우면서 오늘 내 영혼의 예수 충만은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부터 세 달 9월이 시작됐는데요. 예수로 꽉 채워진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백일 현악단의 연주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과는 그가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시절이었던 1973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 집회에서 처음 만나 기도해 준 후 50여 년 동안 신앙의 동역자로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79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추진에 대해 이를 막으려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1차 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주일인 그 다음날 미국 대사관저에 한국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카터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제게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차 회담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박 대통령에 대한 덕담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묻는 카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에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박 대통령에게도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주둔이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고 카터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차 안에서 약속대로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문안 교회 찬양대가 불러준 곡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전능의 하나님 바리톤 조인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드시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와도 됩니다. 좋습니다. 와도 되는데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은 상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제가 말했던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을 여러분의 책꽂이에 장식품으로 놓아두지 마시고 책장 위에 놓아두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머리맡에 놓아둔다고 해서 은혜가 우리 머리에 자동적으로 흘려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 가운데 이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성경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4,000개에서 4,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예. 근데 이 종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어떤 것을 고등 종교라 하면 체계적인 경전과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보편적인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이나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그러한 어찌 보면 진리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분류되는 종교를 이끌어서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누구 있겠습니까?

봅시다.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여러분, 자연 종교는요, 신이, 소위 말하는 하늘이 자기를 계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아니면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소위 뭘 해야 되냐면 득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득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요, 반면에 계시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 종교는요, 인간이 스스로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 종교는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일까요? 계시 종교일까요? 다 가르쳐 주니까 엄청 뭐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데 와 웃으시면서 야 그런 거 물어보냐 이런 표정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요, 기독교 신앙의 태생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뿌리 내리고 있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흐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그 계시를 모아서 만든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아니 기독교라는 자체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 결국에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믿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 요한 복음서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경 퀴즈를 잘 풀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지식을 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마음의 위로나 아니면 인생의 몇 가지 어찌 보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믿어서 뭘 얻게 합니까?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참된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읽어야 믿습니다. 읽어야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의 만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한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들려주시거든요. 그게 뭔지,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 이게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태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좀 어렵지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새 생명,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곁길로 좀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 많다고 영적인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믿었다고 해서 영적인 언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6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한갑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성숙하는 그 시간은 짧을 수 있지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처음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냐면 어린 아이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남이 끝입니까? 아 태어남 고맙다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야죠. 자라야 됩니다. 쑥쑥 자라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게 뭡니까? 뭐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영적인 어린이,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음식을 먹는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말씀을 읽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에 아주 잘 썼습니다. 이걸 왜 먹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말씀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성경이 10권, 100권, 1000권. 목사님, 우리 집에는 한자로 된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영어로 된 성경도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 꽂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도 기억 안 나던데요. 읽어도 뭐 지금 뭐 기억이 나야지 뭐 이게 읽은 보람이 있죠. 예,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뭘 읽었는지 기억 안 나더라고요.
어디를 읽었는지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 점심때 여러분이 뭘 먹었는지 메뉴 적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음식은 지금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영양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8월 한 달간, 7월 한 달간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살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옛날에 많이 읽었어. 지금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에 밥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은 밥 안 드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도,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을 무조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초딩 입맛.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초딩, 영적 초딩 입맛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은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 좋아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입맛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편식하면 안 돼.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해.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성장과 관련된 거예요. 성장, 자라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요. 근데 성장함에 있어서 어떤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겨워하는 레위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예레미야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을 골고루 먹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과 성품이, 삶이 변합니다. 왜?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두잉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설교 중에 많이 인용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 앞에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대부분 설교가 아마 그럴 겁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근데 여러분, 저도 저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기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냥 댑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어떻게 철저했냐?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을 쫙 읽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의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랬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71세 때 쓴 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살 때 회심하고 4년 동안 성경 읽기를 소홀히 했다. 20살 때 회심을 했는데 4년 동안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하고 나서 내 마음과 혼에 비추어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었을 때에 내 믿음은 즉시 성장했다. 그때부터 기쁨과 평강이 점점 커졌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47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약 100번 읽었다.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마다 말씀은 늘 새로웠다. 평안과 기쁨이 점점 커져갔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었습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말씀, 꺼리끼는 말씀 제하지 않고 전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가 71세 때 일기를 썼는데 그가 21년 더 살았습니다. 9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의 전기를 쓴 A.T.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뮬러의 인생이 마무리될 시점, 그는 성경을 200번 통독했다. 두 배를 더 한 겁니다. 그 속도가 속도지만 왜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엔 그도 성경을 읽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그런 몸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누구든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1400년이 걸렸습니다. 1400년 동안 한자 한자 정성껏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편식으로 하면 읽지 말고 한자 한자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주시고 싶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읽을 때에 이들에게 임한, 조지 뮬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66년 8월경에 선교의 부푼 꿈을 품고 조선을 땅을 찾아온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선교사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조선에서 선교다운 선교 한 번 못 해보고 대동강 모래사장 위에서 죽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가슴에 품고 있던 한 권의 성경책이 있었는데 다른 성경책은 자기가 잡히기 전에 다 뿌렸고요. 배 위에서 다 뿌렸고요. 성경책을 한번 품고 내린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뭐라 말을 하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고 어디서 성경을 그 사람이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병사였어요. 그 병사가 나중에 토마스 목사 회고록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그 과거를 회고하는데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여기서 한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성경을 읽고 선교사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안주교회라는 교회에
영수, 지금 말하는

하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12살 난 최치당이라는 어린 소녀에게 성경 한문 성권 성경 5권을 넘겨줍니다. 아, 3권을, 죄송합니다. 3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 책이 금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최치량이 그 평양성을 관리하고 있던 한 명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넘겨주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책이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책과 종이가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한 이 책이 너무 종이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벽지로 붙였어요. 방에다가 벽지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에 성경을 벽지로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띄워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밥을 먹어요.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누웠어요.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에 들어왔으니까 한자한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그리고 심심풀이로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읽고,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이 박영식에게 훅 들어온, 그리고 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아,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성경으로 도배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벽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책장에 꽂아주지 마시고 차라리 찢어서 벽을 도배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책장에 꽂아주지 마시고 북북 찢어서 한 장씩 벽을 도배하십시오. 여러분이 도배 안 하면 안승근 장로님 보내셔서 제가 도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라도 제발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의 말씀 우리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책장에 꽂혀 있는 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초대교회 때 임한,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 임한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읽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온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입니다.
1: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눌리는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직에 겸비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회가 생겼는데 나는 왜 아직이지? 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막막할까? 라는 생각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간증과 경험이 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씩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이 아침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어요.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 아침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이 아침 같이 하나님을 구해볼까요?

네, 위클래시아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기대 두 곡의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경디 김겸 PD입니다. 오늘 조금은 공감하시는 내용이었죠.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경험이 더 부러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아침 출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때때로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일하고 계시는 걸까?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우연처럼 찾아온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쓰죠. 마침 이때에 라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되자 기다림은 만남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침 이때, 마침 이때가 도달하는 순간 우리의 기다림도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때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9월의 첫날입니다. 새 달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묵상하기보다 마침 이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말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마침 이때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오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메시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로그인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아침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더욱 풍성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세요. 이 아침 오늘 어제부터 정규생 방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은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오늘의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플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네, 이 아침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오늘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소영로 교회 김병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빈님.
0: 네, 참 오래간만에 만났죠.
1: 네, 여름 내 계속. 네.

0: 해가지고.
1: 맞아요. 우선 어떻게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0: 네, 아, 여름, 제가 오늘도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1: 네.
0: 네, 아무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다가, 잘 마친 것 같고.
1: 네.
0: 오늘 딱 아침에 떠오르는 사역이 있어요. 오. 그, 아침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는데, 저희가 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어머니가 함께하는 캠프가 있었어요.
1: 오.
0: CIP 캠프라고
1: 네. 이제
0: 기도하는 엄마 아이들이 함께하는 캠프인데 대부분은 뭐 청소년만 있든가 아니면 어른들만 있든가 이런 이제 집회를 네네. 보통 인도하는데 그 집회는 이제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1: 오.
0: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시간들도 생각나는
1: 네.
0: 여름을 추억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1: 네. 야, 다양한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한.
0: 네.
1: 오, 그게 특별히 생각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게 부모, 어머님들이
1: 네.
0: 대부분 다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1: 오.
0: 제가 많이 목격을 해서
1: 네.
0: 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따로 보통은 예배를 드리고
1: 그쵸.
0: 이렇게 하지만 함께 수련회 오셔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며 서로 또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참 감동이 있어서
1: 네.
0: 이 아침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1: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상상해봤거든요.
0: 네.
1: 울컥했어요.
0: 글쎄요.
1: 어머니들이 자녀를 품고 안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0: 맞아요.
1: 실은 그 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 중에 당시 집중을 못하고 엄마가 왜 이렇게 울지 했던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훗날에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그 엄마가 울면서 기도했던 순간이 또 생각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래서 참 목사님께도 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시간 그리고 지금 전에 듣는 제가 울컥하는 그런 시간 그런 여름 참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목사님께서 누리셨던 그 은혜 오늘도 함께하면서 우리 전파를 통해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지금 이 라디오 오늘 부모님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혼자 듣지 마시고 우리 자녀분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깨워서 이 아침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주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선 오늘 그 오프닝 말씀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0: 아, 딱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1: 네.
0: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1: 맞아요.
0: 우리가 부러움, 질투, 자연스럽게 내 삶에 대한 어떤 불행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참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딱 맞는 가장 언제나 좋은 길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
1: 네.
0: 우리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참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네.
1: 저도 오늘 오프닝을 쓰면서 아, 참 너무 공감 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 에게 임할 줄 믿음으로 오늘 함께 한줄 결단 기도문 힘차게 선포하시고 함께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제 메시지인 힘 시간도 풍성한 말씀 묵상하실 수 있도록 내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저희가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함께 나눔을 했었잖아요.
0: 네.
1: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죠?
0: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1: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묵상하게 될지 오늘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몸풀기 퀴즈 한번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우리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0: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씨앗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말씀하신 아주 작은 씨앗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0: 겨자씨,
1: 보기 2번
0: 포도씨.
1: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려주셨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 씨앗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씨앗에 비교하셨을지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겨자씨, 2번 포도씨. 자, 우선 힌트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따라 아,
1: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뭐 이 씨앗을 혹시 영어로 표현하면
0: 아
1: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0: 모르겠는 아 오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네네.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는 쉬운 영어여서 네네. 딱 떠오르는데 네 하나는 영어가 잘 떠오르지
1: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겨자 씨와 포도 씨 중에 네.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생방송의 묘미예요 제가
0: 그러네요.
1: 큐시트에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받아쳐주시기에 조금 난감하실 때가 있는데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낸다면 지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힌트도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말씀하실 때 이 씨앗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과연 어떤 씨앗이었을지 1번 겨자씨, 2번 포도씨. 자 영어로 겨자를 표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포도씨를 표현하는 게 더 쉬울까요? 자, 정답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을 하나 둘씩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 9509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아멘, 아멘.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때맞춰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멘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하신 씨앗 과연 겨자씨일지 포도씨일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저희 힌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메시지인 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영로교회 김병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34분 58초 5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하는데 오늘의 몸풀기 퀴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비유로 이 씨앗을 드셨습니다. 이 씨앗 과연 어떤 씨앗일지 1번 겨자씨, 2번 포도씨였는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1번 겨자씨였습니다.
0: 네, 겨자씨였어요. 우리 9509번님께서 영어로 보내주셨죠. 이거 맞나요, 목사님?
1: 맞아요. 저도 이 머스터드보다 네네. 오히려 포도 영어 단어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0: 그쵸. 근데 저도 겨자 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스타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겨자 씨였어요. 포도 씨도 작지만 겨자 씨는 더 작잖아요, 목사님.
1: 그죠.
0: 네. 하지만 이 겨자 씨만큼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자라나서 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또 묵상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본문 어느 본문이죠?
1: 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0: 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 과연 내가 어떤 내용을 묵상하게 되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 네, 많이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은 질문들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하는데 목사님 흔히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실은 천국을 떠올리잖아요.
1: 그렇죠.
0: 앞서서 힌트 찬양 천국은 마치 보내드렸는데 저는 겨자씨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1: 안 나옵니다.
0: 안 나와서 살짝 당황했지만 근데 흔히 저희는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고 우리가 이후에 이제 꿈꾸는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 네,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기 이전에 통치의 개념이죠.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꼭 물리적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0: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목사님.
1: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딱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이제 내 안에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신 거죠. 이미 시작하셨고 그러나 또 아직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와 이 아직 사이를 살면서 무엇보다 내 삶에 날마다 그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0: 그리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1: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실은 저희가 사형리에서도 이 부분이 저는 이야기를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 중에서 제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근데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잖아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딱 눈을 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내 모든 선택 가운데 그 말씀이 주도해가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모든 선택에 가장 그것이 중심이 될 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1: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 네,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다.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요.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도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참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실은 저번 주에 저희 부산교통방송에서도 특별방송을 함께하면서 저희 지금 중국 티벳 지역 그리고 네팔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상황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처럼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면 좋겠어요.
0: 그렇죠. 우리가 아까 몸풀기 퀴즈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이지 않고 이제 퍼져가고 확장되는데 그 확장성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따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또 아픔을 당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알맞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방금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그 묵상 포인트 함께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작은 실천이 있다면 목사님의 경우에는 어떤 실천이 있을까요?
0: 항상 어떤 선택을 오늘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도 다스리는 사람다운 선택,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다운 선택, 그러니까 돈과 내 소유를 채우는 일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선택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또 실천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다운 선택,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적용시킬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다를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그럼 오늘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본문 말씀으로 잡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 질문들 보내드립니다. 함께 받아보시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 아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 함께 나누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데요.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 질문들 그리고 오늘의 결단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 나라라고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수영로교회 김병화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묵상 포인트 나눠주십니다.
1: 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어떤 물리적이고 제한된 공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신 것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꼭 우리가 죽어서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갖고 오늘도 선택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채우는 일에 너무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어떻게든 손에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소유의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오늘도 맺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 내면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오늘도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수평으로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민하고 까칠하고 덕이 안 되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 둘째로는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칭찬받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늘도 여러분 누리시고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오늘 로마서 말씀 함께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목사님 묵상 포인트 들으면서 존재를 채우는 일,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나를 어떤 존재로 채워가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존재를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저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다 묵상해보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 좋을 찬양 목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1: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곡입니다.
0: 네,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함께 묵상해보실까요?

0: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뭔가 또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니까 하루가 이렇게 내면이 참 이렇게 풍요롭고 또 내면이 이렇게 참 풍성히 차오르는 느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짚어주신 그 내용들 우리가 삶으로 풀어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다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결단 기도문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희 그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0: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1: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팔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란 그저 막연히 화평을 예찬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화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즉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를 말합니다. 성도는 단지 화평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으로 화평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화평의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 나 자신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불화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제되어야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던져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릴 화평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몸소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미움과 상처,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세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여호와 샬롬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했다고 비는 회개는 미완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화평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마음의 화평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잃어버린 화평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본질입니다. 화평은 구원의 즐거움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더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이 임할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참 진리가 화평을 만듭니다. 거짓과 불의는 불화와 다툼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진리와 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의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가 화평을 만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의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와 의의 편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우유부단함으로는 참다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는 정신이 없이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화평을 말할 때 우리는 참 화평과 거짓 화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화평은 참 화평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해서 얻는 거짓 화평입니다. 참 화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검을 무조건 불화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사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용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관용, 즉 긍휼과 용서가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아니하고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자기의 성공의 기회와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0: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용서와 관용이란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참는 것은 힘이 없어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는 것이지 관용이 아닙니다. 언제나 힘의 여유가 있을 때 참는 것이 진정한 관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중 누가 더 관용을 베풀겠습니까? 큰 사람일수록 너그러움이 있고 긴 안목으로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볼때 불공평한 세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이 있습니다. 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약한 곳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화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시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해 세상을 평등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공평한 것처럼 만드신 까닭은 불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화평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획일적인 평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화평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불화와 다툼은 높고 강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낮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늘 겸손하여 낮고 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이며 축복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들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화평케 하는 축복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 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 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 교회에서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이 펼쳐진 내 여인, 내 여인의 출생 경쟁은 어떤 뭐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처절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그동안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줄줄이 낳으니까 4대 0이에요. 4대 0으로 시기 질투가 많은 라헬이 보니까 뭐 레아도 마찬가지지만 언니는 아들 넷을 줄줄이 놓고 자기는 하나도 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극도의 조급함 여기에 이제 막 완전히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야 라헬은 안 되겠다 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의 방에 밀어넣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으니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이제 조급한 마음속에 자기가 계산을 딱 하고 나서 여종 빌하를 넣어가지고 첫째를 낳습니다. 다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이 다한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하시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둘째를 놓습니다. 둘째를 놓고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드디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가 이제 자녀를 이야기하면 4대 2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니 레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질세라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방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를 놓고 아세를 놓고 그러면 이제 6대 2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출산 경쟁이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밀 거둘 때쯤 되었을 때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서 그 당시에 임신 촉진제가 그러니까 다산하게 만드는 약이 합판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구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덜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임신에 좋다는 나물 한 뿌리 이 합판체를 갖다가 응? 아들이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라헬이 언니에게 흥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니 그 합판체 아들이 준 거 나에게 주세요. 응? 그러면 그 값으로 오늘 밤에는 언니에게 남편을 보내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 응? 완전히 콩가루 집안 플러스 시루떡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헬이 합판체를 언니로부터 거의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라헬이 임신을 했느냐? 노천만의 말이에요. 오히려 합판체를 동생에게 주고 남편을 맞이한 레아가 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다섯째 이사가를 놓고 여섯째 서불론을 놓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믿음의 족장 가문에 벌어진 이토록 부끄럽고 치졸한 이 출산 경쟁을 왜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옛날 이야기로 꾸미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집안에 일어났던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민낯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합판체를 어떻게 하든지 구하려고 합니다. 합판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 자녀의 성적이 오른다면은 내가 저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이런 합한체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손에 거머쥔 이 합한체, 이것을 놓지 않으면 평생 비교하고 시기하고

회복과 승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합판체를 얻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그리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호박농굴처럼 막 채 아무리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언약은 결코 뒤엉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시기와 질투가 끊임이 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과 겉으로운 죄성을 뻔히 알면서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훗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열두 지파를 딱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성경을 보시면 어떤 대단한 사람의 열심이나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날로그 믿음의 여인들,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아날로그 그 믿음의 여인들로 빚어져서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살펴보면은 남에게 다 털어놓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눈물들,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뭐 한숨이 나는 참 세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산 넘어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호박농굴처럼 얽혀가지고 정말로 낙심과 때로는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얽히고 설키고 호박농굴 같고 호박가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을 낱낱이 불어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가문과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씩 빚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헬이 자신의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바닥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거룩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라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이제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이제 출산 경쟁도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그러나 라헬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더 가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로 말미암아 호박농굴처럼 얽혀있는 이 호박 가문을 그 기근에서 살려내는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여버린 호박처럼, 호박 넝굴처럼 꼬여버린 호박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의 역사 속에서 빚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야곱의 열두 아들은 자라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치고 형제가 열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시기, 질투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심리학적 표현을 쓰면은 이게 역기능적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이들 안에는 항상 숨어있는 여러 상처들이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넷이지만은 이 여자들을 다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은 라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라헬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먼저 아내가 되고 그리고 또 질투와 자존심 싸움 때문에 여종들까지 자기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줄줄이 아들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넷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거품에서 자란 아들들이 각각 12명이다, 12명.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비교, 그들이 또 시기, 서로의 경쟁, 이런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이 12명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완전히 시루둑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언약의 가문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남들보다 어렵습니까? 이들이 거룩합니까? 언약의 가문을 이어나갈 만한 존재가 됩니까? No!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비빔밥이 된 가문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일을 위해서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들을 이 부족한 이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약속을 깨뜨리는 연약한 인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는데 성경의 포커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완악함 이런 죄성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처뿐인 이 죄인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열두 지파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언약의 가문이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이 가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상처 많은 이 인생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빚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요셉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제 요셉이 태어나니까 고향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살았어요. 고된 세월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딱 낳으니까 야곱의 시선이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출생이 바로 야곱의 마음을 가나안 땅 고향으로 향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6년의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이제 외삼촌 하란 땅에 산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 가축들, 그리고 또 아내, 이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의 인생을 보십시오. 남편의 그 뜨거운 사랑을 독점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얻기까지 언니와 경쟁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비록 이 라헬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지만은 하나님은 그 흠마른 라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온전해서 온전한 사람이라서 라헬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시기 많고 질투 많은 이 라헬의 민낯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눈물의 연단 속에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날로그 믿음의 여인으로 빚어가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잃은 요셉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내 라헬을 잊지 못하는 야곱은 그 슬픔을 채우려는 듯이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집착하면서 애정을 다 쏟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야곱의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극심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요셉이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 시기 질투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때 한 형제의 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있나?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콩가루 집안 아니겠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서로가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콩가루 집안입니다. 얼마나 이 콩가루 집안에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가정의 비극입니까? 비극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창세기는 무려 14장이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와중 속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지누르게 하신다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애굽의 총리 넘버 2 왕 다음에 넘버 2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 요셉은 훗날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위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 뒤에 요셉의 인생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 왕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은이라는 제사장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것을 아내로 주는 겁니다.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준다면 요셉의 아내로 이 바로왕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의 아내가 아스낫이에요. 아스낫이 누굽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 그 말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정말 이게 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혈통을 지켜야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가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 가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보딜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그 극심한 유혹도 다 물리쳅니다. 단호하게 뿌리쳤던 요셉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요셉입니까? 애굽의 권력과 세속 문화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요셉이었는데, 아니 요셉이 그러면은 신앙이 타락했다는 건가? 타협을 했다는 건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초점은 이방 여인인 이 아스낫의 의로움이나 신앙신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파격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랍고 파격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스낫을 부르시고 그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이 이방 여인인 아스낫을 야곱의 가문 안으로 이끄시고 그 몸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이루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를 이방 여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스낫을 맞이해서 아스낫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하나님의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두 손자를 친아들처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방 여인 아스낫이 낳은 아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핵심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어떤 혈통이나 자격의 울타리를 넘어서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믿음에는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으며, 어찌 우리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뭡니까?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방 여인인 아스낫을 품고 세계 열방으로 향해서 뻗어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면은 야곱의 가정은 엉망진창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얽히고 설키고 망가진 마치 호박 가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이 부끄러운 집안조차도 온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된 줄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도 우상 숭배하던 아스낫처럼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죄인이고 우리가 바로
아스나카 같은 이방신 섬기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갔던

0: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날로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 판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짧은 머리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째 내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가족, 내 이웃,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느 날 복음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나까지도 언약의 어머니로 빚어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붙드시고 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새 사람으로 빚어져서 비록 상처투성이 얽히고 쓸킨 호박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호박 같은 내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계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지금은 작은 자의 교회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9월 네. 하고도 오늘이 정확하게 1일입니다.
1: 네, 9월 첫날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됐네요.
0: 네, 여름 두 달 긴 휴가 끝에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의 여름 어떠셨습니까?
1: 네, 아직도 여름인 것 같은데
0: 네.
1: 네, 햇살이 뜨겁죠. 그래도 9월이라고 하니까 왠지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은 아 정말 뜨거웠죠.
0: 그렇습니다.
1: 네, 우리가 못 보던 날들 중에 우리 가까이 있는 양산이 우리 기상 관측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42.5도를 찍는 바람에 제가 사실 그 주간에 설교 준비할 때 역사상 처음으로 41. 몇 도를 찍었어요. 그렇게 이제 방송 준비를 했는데
0: 네.
1: 그 다음날 바로 42.5도 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웠죠, 여름에.
0: 그렇습니다. 아, 긴 여름 7월과 8월 서머 스페셜을 끝내고 저희들은 어제부터 정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저는 정말 이 정규 방송의 설레임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지난번에 방학을 시작할 때 한 8월 중순쯤 재개할 수 있다 하셔가지고 아 그때쯤 되니까 이거 언제 하나 안 하나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그런데 다시 긴 기다림 끝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실시간 호흡을 나누게 되니까 아 또 이렇게 찾아오는 발걸음도 새롭고 스튜디오 들어오는 공기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한 권씩 같이 개관하고 그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어제 룻기에 이어서 룻기 다음 책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어두운 사사시대 끝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이스라엘의 기름을 붓던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 네. 아,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의미로 어제부터 꽁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규 방송 이틀째를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여름 7, 8월 기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셔터를 찰칵 눌렀던 이 여름 시즌의 명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 풍경이 예뻐서 표정이 아름다워서 나만 보기 아까워서 각종 풍경 및 인물 사진 또 휴가철에 찍은 멋진 명장면 사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올해 여름 시즌에 나만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사진을 지금부터 담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여러분의 여름 소식을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 그러나 또 아주 즐거운 추억들도 항상 있기 마련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더 나은 또 앞날을 준비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여러분의 여름 포토제닉 사진 한 장을 찰칵 담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때 풍경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진 보내주시면서 설명